0: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힐

6월 25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정수라의 환희 함께 들었습니다. 선수들 뛰는 모습도 멋지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진짜 감동적이죠.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멋지고요. 우리 선수들도 또 우리도 그런 순수한 열정을 다하면 어떤 결과든 후회는 없을 거예요. 김완철님 사연 주셨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63세 된 남성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콩을 알게 되고 현미님의 러브레터를 알게 되어 애청자가 되었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소식 주셔서 고마워요. 김완철님, 63세 된 남성이면 네, 어디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계신지. 네, 화이팅. 러브레터가 친구해 드릴게요. 지금 좀 재료 손질을 하실려나 아니면 벌써 시작을 하셨을려나. 가게 네,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이종호님, 높은 음자리에 새벽새 청해 주셨습니다. 기운차죠. 네, 2422님께서는 오은정의 가평아가씨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3217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내 나이 75세인데 아, 나이에 맞지 않게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녁이 되면 매일 야구를 봅니다. 지금은 하우스에서 옥수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른 끝내고 축구 보러 갈 겁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아니 75세인데 왜 나이에 맞지 않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이가 따로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거 너무 좋죠. 일 끝내고 오늘. 근데 옥수수 작업 빨리 끝내시고 조금 있으면 10시에 예,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화이팅 외쳐야죠. 3217님께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6659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달팽이 두 마리인데 이름은 다리와

팽이입니다. 아니 이름을 달팽이 이름을 다리와 팽이로 지셨어요. 이름 예쁘죠? 텃밭에서 상추와 겨자쌈에 딸려왔는데 소중한 생명이라 버리지 못하고 거실에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답니다. 참외 껍질과 계란 껍질을 줬는데 오물오물 잘 먹고 응가도 잘하네요. 이런 모습이 제 기분이 업입니다. 이런 모습에 오 튼튼한 달팽이로 힘 닿는 데까지 키워볼게요. 이거 달팽이 집에서 키워질까요? 어쨌건 네, 이 달팽이들은 행복하네요. 팽이와 다리와 팽이. 네. 사진도 주셨어요. 오, 무럭무럭. 근데 저도 이거 시도해봤거든요. 무공해 뭐 야채 이런 거 사면 이 달팽이들이 딸려올 때가 있어요. 전 다 도망가고 없어지더라고요. 밤새 이렇게 넣어놨는데 병에다. 아무튼 다리와 팽이는 잘 자라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6659님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유 사진 감사합니다. 정태진님 신청곡 이미자의 모정. 아 절절한 노래죠. 윤석환님께서는 장윤정의 초혼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히도 이르더니 강물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어디에 오지를 않나.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에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랫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강이야.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배근상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탐스러운 매실의 계절입니다. 매실을 보면서 매실주를 담그는 사람도 있고 장아찌를 담기도 하는데, 저는 매년 매실의 계절이 되면 매실고를 만듭니다. 매실고를 만드는 비법은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러브레터를 들으며 장작불에 매실액을 끓여서 매실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제가 직접 만드는 매실고의 비법을 러브레터 가족들을 위해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갓 따온 싱싱한 매실을 망치로 두들겨서 씨를 전부 빼냅니다. 매실 씨에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씨를 뺀 매실을 건강원에 가져가서 압축기로 누른 다음 매실액만 추출합니다. 이때 한 방울의 물이나 설탕 등 다른 물질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매실액만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압축기로 추출한 매실액을 집에 가져와서 솥에 넣고요. 매실액의 양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끓입니다. 끓이고 끓여서 오랜 시간 고운 후에 매실액이 원래 분량보다 4분의 1로 줄어들면 다시 냄비에 옮겨놓고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매실액이 조청같이 끈적하고 진해질 때까지 계속 졸여줍니다. 그 후 완성된 매실액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완성입니다. 저는 매년 약 60kg 정도의 매실을 사와서 매실고를 만드는데, 매실 5kg을 작업하면 겨우 150ml짜리 작은 병으로 한 개 정도가 나옵니다. 매실 60kg을 작업하면 150ml짜리 작은 병으로 12개가 나오죠. 이렇게 만든 매실고를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상하지 않고 드실 수 있는데 효능이 참 좋습니다. 특히 장과 위에 좋은데 과식하고 난 후나 속이 안 좋을 때 먹으면 효과가 좋고요. 술을 드시고 다음 날에 속이 부글부글 할 때도 매실고를 드시면 아주 즉효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 매실고를 가정 상비약으로 준비해놓고 사시사철 애용하는데요. 만드는 과정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예전에 장모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매실고를 만드셨듯이 장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매실고를 저는 올해도 만들고 있습니다. 매실고를 만들다가 이 좋은 것을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러브레터 가족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실고와 함께 러브레터 가족들의 위와 장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박재란의 럭키 모닝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매실 한가득이잖아요. 매실 사와서 장아찌도 만들고 매실청 담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유용한 매실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러고 보면 몸에 좋은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매실액을 졸이고 졸여서 만든 매실고. 장모님의 비법을 사위인 배근상님이 전수받아서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매실이 위와 장에 좋고 숙취에도 좋은 거 다 입증이 됐으니까요. 올여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도 매실로 이것저것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주신 배근상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0135님 남일회의 빨간 구두 아가씨 신청해 주셨고요. 강영미님께서는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 신청곡 주셨어요. 조성호님, 8003님,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청해 주셨고요. 신청곡들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2284님께서요. 현미님 요즘 드라마 왜 이리 재미있는 건가요? 나이 50에 로맨스 드라마에 빠졌어요. 크크. 남주 여주 달달함에 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몰아보기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꿈에 남주 나타났는데 얼굴은 신랑이라 좋다 말았네요. 아이고. 아, 어떤 드라마인데요? 추천 좀 해주시지, 좀 살짝. 네. 이제 뭐, 달달한 로맨스는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 팔사님, 네, 감정이 메말라지면 안 되니까 드라마 보면서, 네, 감정을 또 추스려 봐야죠.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4585님께서 현미님, 저는 심장이 약해서 축구 못 봅니다. 어이구, 그래서 일부러 나들이 준비 중입니다. 대구에서 조금 먼 칠곡까지 드라이브 다녀오려고요. 칠곡이죠? 네. 갔다 오면 축구 끝나요. 흐흐. 아, 마음으로는 힘껏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부상 없이 아자 아자. 네, 심장이 약해서. 아, 줌마줌마에서. 네, 우엉청 심원 이런 거 먹고, 네, 경기 보기도 해요. 저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TV 앞에 다 모여 있으면 저 혼자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러면서 살짝 살짝 보죠. 네, 저 말고도 이렇게 심장 약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결과만 들으시고요. 좋아요.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마음으로는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임순옥님, 조인숙의 요즘 신청곡 주셨고요. 4126님, 유지연의 사랑과 평화 정해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윤영로의 오늘 여행 1부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32강전에 안착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 모습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한 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는 양방향 모두 교통이 많이 혼잡하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광명역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도심 들어가는 길이 무척 답답한데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이고요. 하남 분기점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하남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은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었습니다. 6238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의 배경, 그쵸? 피란살이 끝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연인을 배웅하는 부산 아가씨.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오늘따라 좀, 네, 다시 들리네요. 최구영님께서요. 아내를 처음 만나 어느덧 40년이 되었네요. 고생도 많이 하고 나를 믿고 살아온 세월에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넘버원에게 꼭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깜짝 선물로 방송에 나오면 좋겠네요. 40년 함께 지내는 부부 참 그래요. 말로 안 해도 마음도 다 헤아려지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곁에서 아파하시는 거 최구영님 아내분 바라보시는 최구영님도 예, 네 마음이 많이 그러시겠네요. 하지만 사랑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은 예, 아내분도 아실 텐데 근데 꼭 말로 해주세요. 아셨죠?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합니다. 일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또 운동하거나 산책하시면서 들으면 참 좋은 추억의 노래들 2부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

0: 어묵장미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유재영 시인의 한마디입니다. 야단 맞고 따로 앉아 저녁별 보는 나에게 한마디. 어여와 밥 먹자. 세상 일이 고달프고 자꾸만 덧없을 때 듣고 싶은 한마디. 어여와 밥 먹자.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요, 유재영 시인의 한마디 함께 했는데요. 어여와서 밥 먹자는 한마디. 참 짧은 말인데도 이 말 덕분에 다시 힘낼 때가 우리는 참 많죠. 어여와 밥 먹어. 부부끼리 싸워도 밥 먹자는 한마디로 화해하고요. 슬프고 힘들어도 일단 밥부터 먹자는 말로 위로받고요. 같이 밥 먹자는 친구 전화에 외로움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밥 먹자고 한번 해볼까요? 밥 먹었어? 우리 같이 밥 먹자. 권기수님, 송창식의 고래사냥. 아, 좋아요. 청해 주셨습니다. 황재만님, 2450님, 조용필의 내 이름은 구름이요. 좋아요. 청해 주셨고, 8992님, 김훈의 모래탑. 또 장명철님, 블랙테트라의 구름과 나. 와, 좋아요. 신청곡들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신청곡 멋진 신청곡들 청해 주셔서 쭉 듣고 왔네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용수님께서요. 정년 은퇴하고 나니 세상에서 할 일이 많지 않네요. 친구들은 은행장, 공무원 은퇴하고 경비, 일용직, 알바 다닌다고 해서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자리 구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아, 아내분 엄청 멋진데요? 네, 현명하시고요. 김영수님, 아,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어떤 일자리 찾으셨는지 나중에도 알려주세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934님께서는요, 예전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길 바랐는데요. 요즘은 별일 없이 출근하고 아이들 웃는 소리 듣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별일 없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살아갈수록 행복한 일 같아요. 8934님, 오, 네, 그래요. 평범한 하루가 참 소중하죠. 그걸 깨달은 8934님, 에, 좋은데요. 그 일상 속에 러브레터가 한자리 하고 있는 거죠. 행복을 더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6832님,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정해 주셨어요. 최영란님께서는 김용님의 거울 앞에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사기를 북돋거나 위로를 전하는 노래를 진중가요라고 하는데요. 진중가요는 전쟁의 현실을 담아내고 또 군인 정신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던 군인들을 위한 진중가요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현인 씨의 전우야 잘 자라입니다. 보통 군가들은 승리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지만 전우야 잘 자라는 전우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앞으로 진군하는 군인들의 비장한 마음을 노래하면서 큰 감동을 전해주었는데요. 전우야 잘 자라.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직후 명동에서 하루 만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명동에서 유호 씨와 박시춘 씨가 우연히 만나서 유호 씨가 가사를 쓰고 박시춘 씨가 곡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당시 박시춘 씨는 육군 군예대 연예부대였던 제2중대의 책임자였는데 이 노래는 만들어지자마자 즉시 군대와 공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요. 그렇게 진중가요로 사랑받았던 이 노래는 현인 씨가 음반으로 취입해서 우리나라 진중가요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1절은 낙동강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모습을, 2절은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추억을, 그리고 3절은 다시 한강을 넘어 서울을 수복하는 이야기와 38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전쟁 중에 죽음과 마주하는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 노래는 무조건 용맹함을 강조했던 다른 군가들과 달랐고요. 수많은 군인들은 서울을 수복한 이후 압록강으로 진군할 때까지 이 노래를 쉼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러브레터 가족들 중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군했던 6.25 참전용사와 가족분들이 계실 텐데요. 듣기만 해도 마음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노래,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현인 씨의 전우야 잘 자라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노래 한 곡이 주는 그런 힘 대단하죠? 네, 이유미님 사연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입니다. 하루 중 오전 시간은 저희 조리실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아침 9시에 조회 및 커피 타임을 잠시 가진 후 본격적으로 조리가 진행되는데요. 그 바쁜 시간 중에 매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현미님의 러브레터 방송이죠. 조리사님께서 애청자여서 덩달아 저와 조리원도 매일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온전히 방송에 집중할 수 없지만 사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거나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일이 힘들지만 현미님의 방송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조리하고 또 그런 마음이기에 음식도 맛있게 제공할 수 있네요. 아, 이유미님. 오, 멋지신데요? 이유미님의 그리고 그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하루 일과 시작 그려져요. 네, 러브레터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기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유미님께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4294님 신청곡 주셨어요. 고한우의 이른 아침입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일 목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유현상의 잊지 못할 여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요. 우리도 멋진 하루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반전을 0-0으로 마쳤습니다. 응원인파가 더 몰리면서 세종대로는 이제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주변 다른 길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작업하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위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포승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경북 지역 두 군데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남성중 휴게소 부근에서 2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선산 휴게소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2차로에서 비탈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233님이 주셨습니다. 남아공전도 생방하면 G-Park 축덕으로 인정합니다. 치킨 쏘나요? 아니 이거 생방을 안 해야 축덕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경기하는 날마다 생방하느라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축덕 맞나요? 저는 치떡입니다. 치떡. 예. 라디오를 사랑하고 애청자를 사랑해서 어제도 튀기고 오늘도 튀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후반전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골 터지면 바로 치킨 10마리. 두 번째 골 터지면 20마리. 세 번째 골 터지면 30마리. 그러다가 제가 미치면

100마리까지 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저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100%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이 있거든요. 어제 꿈꿨어요. 꿈꿨어. 이기는 꿈. 예, 여러분 대한민국 승리를 기원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죠. BTS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DNA.

박명수의 라디오쇼 6월 25일 예 목요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바로 이제 시작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뭐 저 감독은 아니지만 전반에 좀 서로 좀 체력전을 한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 들어가서 예 시작됐네요. 시작됐습니다. 예, 여기저기 이렇게 좀 흔들고 다니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최소한 3명 정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격권을 쥐고 첫 골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승부를 하면 예. 아, 뭐, 32강,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지만 않으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겨야지. 예, 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아, 2대0 봅니다. 2대0. 예, 2대0 봅니다. 아, 첫 골 들어가면 치킨 10마리, 두 번째 골 들어가면 30마리 쏘겠습니다. 30마리. 괜찮아. 네, 내 돈으로 할게. 예. 어디서든 지금 다 축구 보고 계실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진짜 승리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예. 아이, 저희,

0: 남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래서, 예, 생방송 축구 이런 걸 하면 안 돼. 요, 욕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 오영규, 손흥민, 이강인.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지금, 아, 남아공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들어간 이후로 막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럴 때 첫 골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골 들어가면, 아, 라디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갈 거예요. 안, 방송 안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예, 현영의 소신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현희 씨, 그리고, 예, 라디오계의 유재석 고영배 씨 두 분 모시고요. 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축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코너를 하는 게 무슨 좀, 좀 이렇게 좀, 아, 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또, 제가, 저희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아, 손흥민이 들어간 이후로 굉장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자, 고영배 씨와 이현희 씨 들어오시고요. 아, 오늘 또 어떤 주제인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숙모 모모 오늘도 속속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 이현이
4: 고향배
2: 소신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 우리 모축 이현희 씨, 아, 소랑 겸 인기 방송인 소방 고영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예, 저희 저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께서 너무 궁금해할까봐 여기 저
3: 틀어주셨어요.
2: TV 틀어주셨어요. 아, 지금 남아공 감독이 얼굴 쥐어짜고.

0: 있습니다.
1: 왜냐면 예, 방금 예. 엄청난 위기 네, 상황이 네.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박스 안에서.
0: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손흥민이 예.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예. 100% 이깁니다. 100%.
1: 진짜 응원합니다. 예. 엄마
2: 청취자분들 지금 방송 저희 방송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축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명수 씨.
0: 너 같으면 듣겠냐?
1: 아 너무 좋아. 이 솔직한. 네네. 이 솔직한.
0: 그러나
1: 예, 응원해야죠 사실은 예, 응원해야죠.
0: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1: 그럼요.
2: 아, 이런 데 예. 불렀어 우리를. 예. 아니 너무 겹치잖아. 우반전에
1: 우리 눈은 다 지금 아니, 경기를 보고 있어요.
2: 전반전도 아니고 우반전에 결정되는데
1: 맞아.
0: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축구가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또 우리 이현희 씨가 또 프랑스에 있는 뭐 방송국에 카메라를 들고 오셔가지고 예.
1: 하이 봉주
0: 프랑스 네. 프랑스 감독님이 안에서 저희를 찍고 있어요.
2: 미치겠어요 예. 지금
0: 아주 나 그냥 미치겠어요 지금.
2: 혼란스럽습니다. 이현희 씨 뭐야 이게.
0: 너는
1: 저도 어쩌다 제가 프랑스 아니, 방송을 찍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왜 오늘따라 또 카메라를 끌고 왔어.
2: 정말 집중이 안 돼.
1: 죄송합니다.
2: 너무 집중이 안 돼.
1: 죄송합니다.
0: 금방 축가도 욕했거든요. 감독님 찍고 있어. 이거 네모님 나 죽어요.
1: 아, 리얼 예, 네 예. 프랑스 아무튼, 방송이니까
0: 아무튼간에 네. 아, 프랑스 방송이 한국 방송을 와서 이렇게 이현희 씨를 취재한다는 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1: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예, 놀랍네요. 예. 이 상황이
0: 이현희 씨가 또 나라의 어떤 국위 선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강인 선수가 좀
1: 아 표정이
0: 교체되는 거 아니죠?
2: 아니에요.
0: 아, 안 돼. 네. 이경은 있어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듣겠냐 방송?
1: 아니 근데 저희 방송도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 게 네. 골을 들어가면 치킨 예. 10마리 쏘기로 하셨잖아요.
0: 근데 이현희 씨 죄송한데 얼굴 좀 부었는데 왜 그래요? 솔직히 아니 잠깐만.
1: 어제 봐봐요. 10시간을 잤어요. 제가 그 전날 묻혀가지고
0: 보톡스 맞은 줄 알았어. 오빠 봐봐 얼굴이 얼굴 부었어.
1: 10시간을 자고
0: 아니야 뭐 아니 거짓말이 뭐 있지.
1: 아니요 얼굴, 먹고 바로 잤는데 어제 얼굴, 저녁 먹고 바로 자서
0: 얼굴이 빵빵한데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건 뭐 개인적인 뭐 사정이고
1: 예.
0: 고영배 씨가 다음 주부터 콘서트 하죠.
2: 아 예.
0: 야 7일치 공연이 전성 매진이야.
1: 야
0: 우리 영배가
1: 예. 7일치 와
2: 현희 씨 예. 나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너는 어 나도 안 보고 너 찍으러 온 카메라도 안 보고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1: 아니, 지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0: 보통은 또 이렇게 저 프랑스나 머리는 또 유럽 쪽에 뭐 예. 진짜 방송이 이렇게 오면은
1: 예.
0: 굉장히 좀 이렇게 캐파가 크거든요.
1: 예,
0: 예 지금 두 대 왔어요. 한 분이 휴대폰으로 찍고요.
1: 조촐하게
0: 예, 카메라 한 분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어디 방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 허락을 했는데 아무튼 좀 그 프랑스의 굵직굵직한 방송에서
1: 네.
0: 그걸 좀 찍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 네. 네. 아우 7일을 매진시키면 7일 동안 어떻게 근데, 목이 괜찮아요?
2: 저를 보고. 예.
0: 근데 한 달 공연인데 7일 매진될 수도 있어. 며칠
2: 아,
0: 공연이에요?
2: 아, 7일 7번 공연을
0: 아,
2: 하는데
0: 축하해요, 축하해요.
2: 저희가 매년 하는 소극장 공연이라서
0: 축하해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고인배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일주일 내내
2: 그러니까요.
0: 매진을 해주셨다는 게 감사하죠.
1: 멋있어요.
2: 근데 진짜 골 넣으면 치킨 10마리씩 쏘세요?
0: 한 골 넣으면 10마리, 두 골 넣으면 30마리. 세 골 넣으면 100마리.
2: 진짜로?
0: 네, 제가 나머지 제가 됩니다.
2: 오, 진짜로?
1: 진짜요?
0: 지난주에 했거든요.
1: 네.
0: 지난주에 했는데 그건 기사 안 나오고 이상한 것만 기사 나왔어요.
1: 아, 그랬어요.
0: 나는 진짜 내 사비 털어가지고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1: 그러니까.
0: 저는 코미디언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겠습니다.
2: 한 골 10마리, 두 골 30마리,
0: 세 골 100마리.
2: 남아공이 넣으면 없고.
0: 남아공이 늦게 바라니?
2: 아니야 그게 아니야.
0: 정말 궁금해서. 재수 몽둥이 이거 확 재수 몽둥이. 남아공이 되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 여기?
2: 절대 안 되지.
1: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꼬르면, 안 됩니다.
0: 프랑스 카메라 감독님 가면 카메라 뺏을 거야. 나 셀카 찍을 거야. 자 오늘 저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1: 네 오늘 주제는요.
0: 네 주제는 네. 이상민님의 세연으로.
1: 예.
0: 아 지금 저
2: 왔어 있어.
0: 아니 카메라 감독님 왜 저걸 봐? 우리 찍어야지. 아 프랑스 감독이 정신 나갔네 지금. 왜 저걸 봐 지금 축구를? 자 이상민님의 세연으로.
1: 예.
0: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블록 장난감을 모았다고 합니다. 작은 블록으로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해리포터도 만들고 하는 그거요. 본가에서 그 짐을 빼던 날 시어머니의 잇몸 만개 환한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2: 자기야 이거 다 재테크야. 이거 보이지? 이게 한정판이거든. 12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30만 원도 넘는다니까. 나는 돈을 쓴 게 아니고 번 거지.
1: 아니 알겠어. 네 알겠는데 나 청소 좀 하게 나와봐.
2: 여기 지금 걸레로 닦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솔로 먼지를 이렇게 상 먼저 털고 물티슈를 이렇게 촥 촥 찍어내듯이 촥 촥 이렇게 조심스럽게 닦아야 된다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쫄로 가.
1: 아니 변기 좀 닦으랄 때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변기를 닦으면 자기한테 뭘 해줄 거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아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요.
2: 잠깐만 이거 얘 손에 있던 횃불이가 어디 갔지?
1: 에? 횃불? 횃불이 뭔데? 뭐 어떻게 생겼는데?
2: 아니 이거 성 위에 이거 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딱 들고 있는데 이 횃불이 없잖아 지금.
1: 아니 뭐 그런 게 있었어? 나 못 봤는데.
2: 아 왜 못 봐? 그거를 그 어디 떨어졌는데? 그 혹시 여보가 청소기를 빌어버린 거 아니야? 아 그 내가 지금 조심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거. 아, 횃불 이거 따로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이거 횃불 진짜.
1: 이게 결혼 2년 만에 술 먹고 결혼 반지도 잃어버리고 온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횃불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남편은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저걸 하나 닦아서 뽁뽁에 싸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인 줄. 우리 집 상전 중의 상전. 아 진짜 꼴뱅 싫은데 어떡하죠?
0: 자 우리 저 이상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배씨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2: 오늘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받아볼 주제는 이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상전과 싸우고 있다. 모자상싸.
0: 아, 깜짝 놀랐네. 꼴른 줄 알았잖아요. 예.
1: 네. 네.
2: 나는 어떤 상전을 모시고 사는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 좋아요.
2: 우리 집 고2 상전 눈치 보느라 시험 기간만 되면 남편이랑 수신호와 모스부호로 대화한다. 회사에서 후배가 상전이라 한숨만 쉬면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한 말을 돌아본다. 아니면은 강아지가 상전이라 우리 강아지 그분이 먼저 침대 자리를 잡고 남은 가장자리에 인간이 잔다 등등 나의 상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지금 무승부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한우 양곱창 모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소개만 돼도
0: 두 분은 상전이 있어요?
1: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닐까요?
0: 맞아요. 그렇죠.
1: 네, 집에서 네. 아이들이 요즘에 상전이죠.
0: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라서 지금 입시에 정신없어.
1: 정말 상상전이시네요.
0: 항상 아무 말도 안 시킵니다.
1: 집에서는 늘 눈치 보시고.
0: 집에서도 거의 얼굴을 못 보고요.
1: 네.
0: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이러니까 그냥 데리러 와 그러면 예예예. 예,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아, 진짜 상전 중에 상전.
0: 얼굴 많이 보는데. 뭐 했네.
1: 아니 먹고 잤어요. 자다 왔어요.
0: 아니, 광대 쪽이 이 얼굴이 아니었어. 내가 그걸 알아볼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상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지금 경기는 한국 주도권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2: 예. 우리 노래 나갈 때 들어가면 좋겠다.
1: 아,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공격 올라갑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겠는데 사연 보내겠니? 안 보낼 것 같은데. 안 보내면 노래
2: 선물이 너무 좋은데.
0: 안 보내면 저기 소란 노래 하나 듣지 뭐.
1: 네.
0: 소란과 미연의 노래예요. 예, 세레모니.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자, 우리 소란과 미연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야, 아쉽게 지금 저 1대0으로 저희가 한 골 먹었어요. 예,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네. 시간이 있고요.
1: 시간 많이 남았죠.
0: 네. 우리는 이기
1: 비기면 울지 마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울지 마시고요. 예, 예, 예, 네, 예, 아직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어요.
0: 예, MC는 평정심을 찾아야 되고요.
1: 예, 예. 괜찮습니다. 시간 우리, 많이 남았어요.
0: 우리 비기기만 하면 돼요.
2: 저희 셋이 난리 난리 하는데 프랑스 감독님이 잠깐만. It's not finish라고
1: it's not finish라고
2: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예, 예, 예.
0: 뭐라고요?
2: It's not finish라고 프랑스 감독님이 말씀해주셨어요.
0: 촬영이나 똑바로 하세요.
1: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0: 저희가 자 저희가 첫 골, 무승부 골 내면 50마리 가겠습니다. 치킨 50마리.
1: 어, 50마리? 진짜?
0: 50마리 가겠습니다.
1: 크게 쏩니다. 크게 쏩니다.
0: 40마리 제 돈으로 쏩니다.
2: 진짜 좋아.
0: 예, 예, 예, 예.
2: 와, 대박.
0: 자, 제가 50마리 쏘겠습니다. 여러분.
1: 제발, 제발.
0: 자, 일단 예, 사연을 소개해야죠.
3: 가자!
0: 사연을.
1: 예.
0: 자, 한 골 들어가면 50마리 쏩니다. 50마리.
2: 네. 그래도 사연이 예. 많이 오네요.
1: 네. 김영자 씨가요. 50마리. 아직 고영배 씨 딸들은 안 일어나요. 우리 집 중1 상전은 아침마다 옷 가지고 혼자 웃었다. 울었다. 생쇼를 하고 살이 쪘네. 만에 입버릇이 있네. 만에 정말 내가 저 상전을 낳고 미역국을 콸콸 들이켰나 싶어요. 그 딸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입는 옷으로 그렇지 않아요?
0: 근데 다 교복 입고 다니지 않나?
2: 교복 없는 학교 요즘 많으니까.
0: 아, 교복 없는 학교도 있나 요새?
2: 아니, 대부분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교복 입어도 주말마다 나이가 나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네, 딸들은
0: 교복을 입어도 또 안 입는 학교들은 좀 힘들긴 하겠다.
2: 아,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
2: 그리고 네. 뭔가 그 취향이 확실해지면서
0: 맞지 맞아 맞아
2: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딱 그걸 싫어해 버리니까 예. 어렵지
0: 그렇죠 그렇죠
2: 토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네
0: 예.
1: 지금 너무 이렇지
2: 않은데 우리
0: 아, 그리고 저는 차라리 한 골 먹은 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 잘 된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정신 확 차리게
0: 선수들이 너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지금
1: 어, 예, 예, 예.
0: 지금 너무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1: 네.
0: 일단 한 골

0: 저희가 누명 50마리 치킨 50마리 쏘겠습니다.
1: 대박이다.
0: 예. 어, 잘 먹었다. 예. 잘 먹었다. 2대1로 이길 수 있다.
2: 2대1로 이길 수 있다. 왜냐면 2대1로 이길 수 있다.
0: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2: 저희 그러니까. 체코전에도 그랬잖아요. 예. 2대1로 맞아. 역전승 시원하게.
1: 역전승
2: 우리가 네,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0: 대한민국 역전승의 전문가예요.
2: 아, 맞아요. 좋아. 맞아요.
0: 예, 예, 네,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영배 씨 딸은 어떤가요? 사실 꼬를 때.
1: 제 딸이 6학년이거든요.
0: 예. 어, 딱 그럴 때는 이제.
1: 근데 오히려 거꾸로요. 어릴 때 그렇게 까다롭더니 요즘에는 그냥 그럭저럭 입어주더라고.
2: 아 근데 이제 거꾸로. 6학년쯤 되면은 여학생들 다 블랙만 입던.
1: 어? 어떻게 알았어?
2: 다 블랙만 입어.
1: 원래
2: 초등학생들이
1: 무채색을 절대 안 입으려고 그러더니 오, 요즘에 맞아, 맞아. 그냥 분말 없이 잘 입어요.
2: 우리 아들도 그렇게 블랙만 입더라고. 어,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 제가 핑크 입히는 거 좋아했거든요. 어. 절대 안 입어. 네, 블랙만.
0: 그 얘기가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게 멕시코가 체코를 2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멕시코가 체코를 2대0으로 앞서고 있어서 우리는 비기기만 해도 무조건 32강에 갑니다.
2: 네, 비겨야 돼요. 어쨌든 예, 예. 지금
0: 아니야. 2대1로 이겨야지.
2: 아, 그럼요.
0: 역전승의
2: 나라인데. 그럼요.
1: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가 이기면 네. 저도 올라갈
2: 아니야,
1: 거예요.
2: 아니야. 졌을 때 지금 순위가 남아공이 2위가 됐어요. 조 2위가.
1: 그래? 네.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0: 갑자기 네. 저기 조이모 씨 딸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1: 사연 예, 보내주셨으니까 빨리 읽어야지.
2: 예, 예. 예,
1: 6477님. 네. 저희 남편은 아, 어. 남편이 위스키에 빠져가지고 싱글몬트인지 뭔지 예. 이사를 가도 애지중지 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2: 아, 그리고 맞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셔놓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위스키를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 그 이현희 씨 찍으러 온 프랑스 감독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다 찍어서 쓸 거예요? 그럼 뭐로 다 찍어요? 야, 이거 찍지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예, 예, 피니시.
2: 피니시.
0: 어차피 프랑스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 하면 아, 야, 일부가 끝났네요.
2: 아, 예. 예.
0: 자, 지금 저 한국 공격
2: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우리 전현무 KBS 우리 저 이영표
2: 안녕.
0: 네. 아니, 아직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 쇼.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7: 자,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 사연에 집중해야 되는데.
9: 역대급 산만해요 저희 지금.
7: 근데 또 진짜 독특하게도 네. 예, 듣는 분들 중에서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좀 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9: 아 계세요. 네,
7: 축구는 축구지만
10: 그럴 수 있지.
7: 뭘 진행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딱 삼 어디로 빠져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9: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7: 할 때는 좀 사연도 좀 신경 씁시다. 왜냐면 워낙 많이 보내주시니까.
10: 그러니까요.
9: 예,
7: 자
9: 예.
7: 모두가 자신의 상정과 싸우고 있다.
9: 네.
7: 모자 쌍싸.
10: 모자 무쌍.
7: 예. 자
10: 예. 모자 무쌍.
7: 모자 쌍싸 아니에요?
10: 아, 아 슬...
9: 모자 쌍싸군요.
10: 아, 오케이 오케이.
9: 예, 영배 씨 집중.
10: 예. 네.
9: 873 하나님이요. 제 상전은 3살 연하 남자친구예요.
7: 네네.
9: 남친 어머니가 어찌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본인 먹은 설거지 한번 안 해봤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남친 어머니가 챙기던 걸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생겨서 참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예.
1: 잘생긴 또 남친.
2: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그냥 쭉 이렇게 평생.
0: 여기 계시잖아요, 이현희 씨.
2: 저요?
0: 얼굴 보고 만났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는 네. 상사라기보다는 이제 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성전이 되죠.
0: 그렇죠. 네. 예. 사연 소개된 분들은 제가 선물 드립니다. 예. 다음 사연 또 가볼까요, 고영배 씨?
1: 1164님, 우리 아내는 접시를 상전처럼 모셔요.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접시 세트 하나에 몇백씩 하는 거 아시나요?
2: 맞아, 예, 맞아.
1: 그렇게 비싼 거 사서 쓰질 않아요. 쓰지를 맨날 부엌 선반에서 꺼내서 먼지만 닦아줍니다. 예. 여보 아끼다 똥된다.
0: 보통 이제 그 셰프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럼 저 주방 용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또 접시. 아,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2: 아, 맞아요, 예. 맞아요.
0: 워낙 고가는 너무 고가고.
1: 근데 진짜 몇 백씩 해요, 접시가? 예, 예.
0: 근데, 그럼요.
2: 몇 백씩 해요, 진짜.
0: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얼마예요?
1: 아,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0: 백자, 조선 백자 얼마예요, 그거? 모르는 거죠, 그거는.
2: 그러니까.
0: 예.
2: 이런 분들은 진짜 실제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진열만 해놓으시더라고요.
0: 예, 그럼요. 사용하면 안 되죠. 그건 비싼데. 예. 가끔 이제 그 손님들 오셨을 때는 가끔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예.
2: 네.
0: 자, 다음 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 네, 이동희 님이요. 네. 우리 집 상전은 남편 바이크예요. 아. 자기 발도 안 닦고 자는 사람이 바이크는 반들반들 닦고 어머 뽀뽀도 합니다. 어. 저랑 뽀뽀 안 한 지 12년째.
0: 예, 예. 저도 자 지금 저 갑자기
2: 옐로 카드 나왔어요.
0: 예, 저 축구 좋아하시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아공 선수 옐로 카드 받아 가지고
2: 예, 설명 못 봤어요, 그 장면을. 예,
0: 지금 발을 좀 노란 발을 좀 이렇게 봐. 좀 이렇게 어. 발 아파하는데 네. 더 아파라 씨. 미치겠네 정말. 야, 아무튼 아,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깁니다. 100% 네,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2: 겁니다. 당연하죠.
0: 가겠습니다. 저도 네. 바이크를 예전에 좀 타다가 몇 번 위험해가지고 이제 네. 스쿠터만 한 대 갖고 있는데
2: 네.
0: 바이크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닦는 재미로 살거든요.
1: 아, 그렇죠.
0: 실제로. 예. 얼마나 자기가 애지중지하겠습니까.
2: 근데 밖에서 타는 건데 예. 그래도 그래. 계속 닦아요?
0: 그럼요. 아끼는 분들은 뭐 진짜 뭐 액세서리 다 달고 닦고 뭐 차 좋아하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차 좋아하는 분들도 차 세차 깨끗하게 하고 닦고 막 그러잖아요.
2: 네.
0: 아, 똑같은 거죠.
2: 아, 근데 예. 이분은 좀 뽀뽀까지 한다는데 바이크에.
0: 예, 예. 뭐 오죽했으면 하겠습니까. 예.
1: 아마 이름도 지어주고 예. 대화도 그럴까. 오늘 기분 좋아? 예, 이러면서. 예.
2: 상점 맞네요. 진짜.
0: 왠지 저도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 내 말 같아요. 내 말.
2: 아.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아, 그래서 거기에 좀 약간 그걸 부여하는 거는 캐릭터를.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바이크 좋아하는 데 마음은 전 충분히 압니다. 예.
2: 네.
0: 자, 이번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까요?
1: 비슷한데,
0: 네. 예, 예.
1: 그 김학종님. 예. 저희 집 상전은 와이프가 산 아이보리색 소파요.
0: 예.
1: 편하게 있지를 못해요. 소파에 앉을 때는 깨끗이 씻고 앉아야 돼요.
2: 아, 예. 씻고.
1: 과자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소파를 예. 밝은 색을 사가지고 저는 바닥에 앉습니다.
2: 진짜 예. 그야말로 소파를 모셔두고 있네요.
0: 아. 제가 아는 그 선배분 댁에 이제 놀러 갔는데
2: 네.
0: 그 저 형수님이 그렇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서
2: 네.
0: 딱 갔는데 방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각 잡혀 있고
2: 네.
0: 식사할 때 위에 그 하얀색 그 뭐라 그러죠?
2: 예, 식탁포?
0: 식탁포 안에 그 이렇게 저 무릎 위에 넘는 그거를 꽃으로 만들어서 이거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2: 불안해가지고 진심이시다.
0: 그렇게 깔끔하는 댁도 있대요. 그리고 상전이죠 상전.
2: 네,
1: 집을
2: 진짜.
1: 이제 집 전체를 상전으로 집 전체가 놓는 거죠.
0: 예, 예. 뭐 하나 각도만 틀어줘도
2: 그러네.
0: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예, 싫어하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2: 진짜
1: 아이러니해요. 차 시트 같은 것도 흰색으로 하면 상전되잖아.
2: 맞아.
1: 청바지 이염될까봐.
2: 맞아.
1: 이런 거.
0: 난 무조건 올블랙이야.
1: 아, 그러니까.
0: 난 그래서 화이트하네. 예, 화이트 물들면 피곤해 그거.
1: 때탄다고 블랙으로 하고.
2: 맞아요.
0: 영빈 씨도 블랙으로 해요? 시트.
1: 저도 웬만하면 그거 좀 싫더라고.
0: 블랙.
1: 브라운 아니면 블랙.
0: 브라운도 짙은 거.
1: 짙은 거.
2: 저는 베이지로 해서 그냥 편하게 씁니다.
0: 알겠습니다.
2: 다 이염됐어요.
0: 알겠습니다.
2: 그러려고 하는 거지 뭐.
0: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2: 이염된 채로 10년 쓰고 있어요.
0: 이염이 아니고 이연이 이염이요.
2: 이염이연이.
0: 예, 예.
2: 네. 8413 님도요. 네네.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최고 상전은 아들이 키우고 있는 도마뱀 두 마리예요. 컨디션 체크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물도 뿌려줘야 되고 이 녀석들 때문에 멀리 여행도 못 갑니다.
0: 오.
2: 작년 부산 여행은 데리고 다녀왔네요. 어머 여행을 데리고 다녀왔대요.
0: 오.
2: 사람 수발도 힘든데 파충류 수발까지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이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되레 손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귀엽긴 한데, 그죠?
2: 파충류가.
0: 예, 그 파충류는
2: 아 그쪽 다른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는 네.
0: 파충류는 그냥 먹을 거만 주면 하루 내비둬도 괜찮지 않나요?
2: 아니 근데 그

0: 나는 파충류 그 먹이를 벌레를 살아있는 벌레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넌 그게 무서워서 못 키우겠던데
1: 미럼 줘야 되고 막
0: 귀뚜라미 키워야 되고
2: 그리고 어떤 파충류는 생쥐를 주던데 생쥐
1: 진짜
2: 네, 생쥐 그 식용생 아니, 식용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먹는 그
0: 진짜요?
2: 생쥐가 있어요
0: 큰 파충류인가 보다
2: 네, 그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냉동실에 넣는 거 아니고 그렇게 주는 주더라고요
0: 어, 정말
1: 뱀 같은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0: 아, 그런 그러면 진짜 예. 그렇게 정말 상전이네요. 예. 진짜 그 그러니까
2: 그만큼 살아가니까 예. 어, 그건 뭐 본인만의 취향이고 맞아요. 또 이렇게 좋아하면 그럴 네. 수 있죠. 어, 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0: 그렇습니다.
2: 저 부러워요. 예.
0: 부러워요.
2: 자, 축구는 지금 지금 계속 한국이 공격권을 갖고 있고요.
0: 네, 조기성 선수가 들어갔어요. 높이가 있는 조기성 선수가 들어와서 예, 지금 좀 문전으로 붙여주는 예. 크로스가 좀 왔으면
2: 거의,
0: 좋겠는데
2: 거의 들어올 분들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남아공이
0: 예.
2: 예, 우리가 너무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너무 정신을 차려가지고
0: 예.
2: 뭐 예전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이제 뭐 진짜
0: 지금
2: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0: 네.
2: 전쟁. 예,
0: 예. 명표 회설위원이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움직임이 둔해졌다.
2: 좋습니다. 이광희.
0: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라디오 듣지 마세요.
0: 죄송합니다.
2: 그냥 듣지 마시고요. 다음 사연 갈게요. 다음 사연.
0: 예예.
2: 미치겠네 지금.
0: 이현정님이요. 예. 남편이 키우는 난초 화분요. 한 여름에 덥다고 베란다에 둔 난초 화분 40개를 거실로 들여와서 예?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와 내가 덥다면 콧방귀도 안 끼면서.
2: 40개를 갖다가 에어컨을 틀어?
0: 와.
1: 난초가 뭔가 그 난.
2: 대단하다.
0: 예, 난
1: 그거죠.
0: 난초. 근데 이제 난초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예. 저희 삼촌도 난초로 많이 키우셨는데 그냥 얘가 진짜 뭐 습도 온도 막 다 맞춰줘야 되고 진짜 상전이더라고요.
2: 예.
1: 그 좋아하시는 분들 막 잎사귀 이렇게
0: 닦잖아요. 하나하나.
1: 키우잖아.
0: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나도 선풍기 어저께 선풍기 키우고 잤는데 약품으로 약품.
1: 난만 못하네요. 난만 못하시네요.
2: 난만 못하네요. 예.
0: 네.
2: 예. 클론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난.
1: 진짜로?
2: 준비 안 돼요?
1: 아 진짜? 아니,
2: 안 된대.
1: 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안 됐습니다.
1: 난참 어이가 없어.
0: 네. 맞아. 아, 나왔으면 대박인데.
2: 지금 남아공 선수 한 명이 지금 누워서 아픈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좀 일어나야 돼.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좀. 아, 좀.
0: 아우, 저기 선수 옐로우.
2: 예, 예. 아, 좀 많이 안타깝네요.
0: 아니, 남아공 선수 발이 더 높았는데 원래.
2: 예, 옐로우건 뭐 블루건 간에 예, 일단 받을 건 받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0: 네.
2: 예, 예, 상관없습니다.
0: 이겨야죠, 이겨야죠.
2: 예, 조기성 화이팅입니다.
0: 아, 위험 지역 같은데.
2: 예, 괜찮습니다. 예. 저 괜찮고요. 예. 예.
1: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0: 네.
2: 그럴까요? 예,
1: 예. 8792님.
2: 네.
1: 딸내미 운동화 상전을 모시고 살아요. 택도 안 띄고 공기청정기까지 가동하며 방 안에 차곡차곡 모셔놓아요. 신지도 않고요. 들고 나가서 실내에서만 아이고야. 잠깐 신고 다시 모셔둡니다.
0: 한정판인가 보다. 이 정도면.
2: 이쁘다. 착하다. 이쁘다.
1: 그래요? 어려서부터 벌써 운동화를 이렇게 모아? 안 신고? 예.
0: 한정판 아니까 이 정도로 뭐 애지중지 한다는 거 보면
1: 수집하듯이?
0: 네.
2: 저 근데 감독님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찍어요? 이거 쓸 거예요?
0: 밀착 취재.
2: 안 써요 이거.
0: 밀착 취재.
2: 이거 100% 이거 100% 안 쓸 건데 왜 찍는 거죠? 똑같구나.
0: 제가 제 생각에는 그 박명수 씨의 팬이 예. 아니십니까?
2: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네. 프랑스 감독이나 한국 감독이나 PD가 쳐다보니까 안 찍을 수 없고 계속 찍는 거예요.
0: 저 아, 이거 알겠습니다. 재밌어. 레몬 향기님.
2: 예.
0: 우리 엄마의 이명웅 머그컵이요. 거기에 물은 안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닦아놓기만 하세요.
2: 예, 예,
0: 제가
2: 예.
0: 한번 마셨다가 진짜 육성으로 욕먹었어요. 네,
1: 네. 소중한 컵이니까.
0: 네, 이런 자, 굿즈 정말 소중하죠.
2: 자 무승부골 들어가면 치킨 50마리 쏘겠습니다. 50마리.
0: 와.
2: 40마리 제가 냅니다. 예, 여러분 자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외쳐주시기 바라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트윈이 원의 노래네요. 대한민국 파이어!

0: 저 죄송한데요. 저 프랑스 저 감독님 춤추면 안 돼요.
1: 지금 춤추는 분위기가
0: 지금 분위기가 그런 네.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게 저 뭐 네. 이제 상황은 알겠는데
1: 예.
0: 좀 죄송한데
1: 왜냐면 워낙에 이제 2NE1이 또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0: 2NE1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하이 스타이기 때문에
0: 지금 이게 저 춤출 분위기
1: 지금 네, 지금 무소유님이 예,
0: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1: 예, 무소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쥐팡 눈길이 자꾸 TV로 네, 간다. 네, 방송 집중 못하시는 모습 재밌다고도 하셨습니다.
0: 재밌게 뭐가 재밌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왔다.
1: 네, 역전할
0: 왔다.
1: 거예요. 저희
0: 왔어요,
1: 진짜
0: 왔어요,
1: 역전할 거예요.
0: 왔어요.
1: 네. 우리 제발 쥐팡 지갑 털어봅시다.
0: 네. 자. 여러분 이제 15분 방송 이제 저 경기도 한 5분 7-8분 남은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무승부 가면
1: 예.
0: 100마리 쏘겠습니다.
1: 와, 100마리 늘었어. 점점 올라가고
0: 제
1: 있어요.
0: 제 돈으로.
1: 100마리 제발 100마리. 진짜
0: 한 골만 더 들어가면
1: 한 골만 더 주세요.
0: 한 골만 더 100마리 어 들어갈 것 같아.
1: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0: 아이고.
1: 아이고.
0: 지금 저 남한공원 수비에 집중하고 있고 그냥 공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아직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요.
2: 그래도 이런 분 너무 착하시다.
0: 치킨 100마리 쏘겠습니다. 예.
2: 6925님이
0: 제 돈으로 네.
2: 후반 끝날 때쯤 두 골 터진다 예측해봅니다 하면서 네.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외롭지 않다고.
0: 2대 두 골 내면은 300마리 쏘겠습니다. 300마리.
1: 300마리.
2: 예. 진짜죠? 예.
1: 두 골이면 300마리.
2: 300마리 얼마야? 진짜.
0: 아, 일단 한 골 들어가면 100마리. 한 골 들어가면 300마리 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제 돈으로 쏘겠습니다. KBS와 이 거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야, 대박.
0: 네. KBS와 이 딜은 상관이 없고 제가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1: 네. 저희가 상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순자님이 지금 축구 경기가 지금 상전이라고. 맞아요. 좀 길었네. 아, 빡사네. 아우, 죄송합니다.
0: 자, 일단 100마리 쏘겠습니다.
1: 예,
0: 우승부만 돼도 100마리 쏘겠습니다. 100마리.
1: 네.
0: 홍명보 감독님 앞으로 나오셨고요.

0: 아, 지금 네. 다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1: 그럼요.
0: 네. 자, 오늘 저 사연 소개된 분들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예. 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쉽게. 두 분과. 예. 죄송한데 감독님 그만 찍으라고요 지금. 기분이 그런 기분이 그런 분위기 아니라니까 지금.
2: 아, 시간 충분히 남아 있어요. 우리는 예, 예, 예. 추가 시간에도.
0: 저 가기 전에 네. 저 프랑스 아울렛이나 좀 알려주고 가세요. 아,
2: 프랑스 아울렛.
0: 싸게 파는데. 자, 좋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2: 예. 네.
0: 물론 가시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골 확실히 저는 기대합니다.
2: 그럼요. 아, 그럼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0: 한 골만 들어가면 치킨 100마리 쏘겠습니다. 두 분은 감사드리고요. 예. 네. 끝까지 대한민국 외치세요. 대한민국! 네,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지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

독특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추가 시간 6분인데 지금 1분 지났고요.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예, 끝까지 우리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끝까지 대한민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 예, 끝까지 우리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대표팀 우리 선수들에게 큰 응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의 노래입니다. 손에 손잡고, 예,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안내하시겠습니다. 서울은 광화문 주변 도로입니다. 잠시 후면 응원전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텐데요. 인근의 지하철역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종대로 전면 통제는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계속되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작업 구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춘천 부근에서 4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교량 점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승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남성주 휴게소 부근과 선산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오래전에 그 유럽의 정복자들 또 탐험가들이 남아메리카 어딘가에 황금으로 가득 찬 도시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그 소문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고 그 땅과 그곳에 오래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한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설 속의 황금 도시는 환상이었지만요. 우리 선수들 오늘 황금보다 귀한 땀을 흘렸어요.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방금 끝났죠.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아쉽게도 점수를 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결과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선수들이 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마지막 1초까지 온 힘을 다해 뛰어준 우리 선수들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은 독일 그룹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죠. 꿈의 낙원. 네. 황금과 권력을 쫓는 그 탐욕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면 피와 고통만을 남깁니다. 이 진짜 엘도라도는 평화, 사랑, 자유를 꿈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속상해하세요. 아유, 김영임 씨 화나요. 아유, 처음부터 손흥민을 넣었어야죠. 이주연 씨 처음부터 손흥민 넣어야지 속상해서 눈물 나네요. 이윤아 씨도 어우 축구 속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십니다. 지금 멕시코가 체코에 3대 0으로 이제 대승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 3위로 32강 진출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되는 게요. 다른 조의 경기도 저희가 지금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32강은 아마 잘하면 조 3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력 진출은 실패한 거고요. 네. 아, 손은희 씨 속상해요. 피자 시켜 먹기로 했는데 맛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태극 전사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씨 이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메시나 봐야 할 것 같아요. 방성경 씨 새벽에 일하나 일하고 열심히 빌며 응원했는데 지고 나니까 속상해요. 현지에서 직관한 사람들 마음은 어떨지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그렇죠. 임미영 씨도

0: 백천님, 비가 내립니다. 슬픈 비. 그래도 대한민국, 네. 짝짝짝짝짝 잘했어요 하셨고. 최유리 씨도 아쉽지만 이제 다른 조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니 기다려봐야 하는 거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메뉴 고민을 뭐 딱히 안 해도 되겠죠? 예. 네. 어떤 걸 먹어도 이게 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무튼 여러분들의 밥 친구 행복한 디저트 인백천의 백뮤직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승부 예측 문자 받았잖아요. 맞춘 분들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1대0으로 진다고 예측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약속한 대로 선물 드려야죠. 수박 주스 보내드리고요.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에서 많은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우리가 이긴다고 스코어 예측을 하셨는데 아무튼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10분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청곡과 사연 또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기분 좋게 웃었던 일 모두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밴드 이름처럼 노래하면 아주 조신하게 부를 것 같은데 네, 신데렐라의 Somebody Save Me 였습니다. 미국의 하드락 밴드죠. 신데렐라. 돈과 유혹과 쾌락 속에 살아가지만 난 벗어나고 싶어요. 제발 누군가 날 좀 구해주세요 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 노래는 영국의 락 가수죠. 존 웨이트의 노래 Missing You. 나는 네가 전혀 그립지 않아. 널 다 잊었어. 근데 사실은 반어법이죠. 사실은 못 잊고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제 0대1로 우리가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신 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아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가 어제 재미삼아 한 건데요. 아유, 그리고 저 예측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딱 한 분이 맞추신 거예요. 체코전 할 때 2대1로 우리가 이긴다는 엄청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랬고 그죠. 죄송할 거 없습니다. 윤성혁 씨 경기도 광주 곤지암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하늘도 흐립니다. 김홍관 씨 여름이니까 메쉬 보면서 메쉬나 입어야지 하셨나요. 메쉬가 영어죠. 그 저 그물망 그 뭐 저 의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망사로 된 거. 이강혁 씨 손에 일이 안 잡히네요. 일이 손에 안 잡힌 애가 맞는 건가요? 손에 일이 안 잡혀 다 맞겠죠. 그래요. 지금 뭐 축구 보신 분들은 다 에, 아유 아쉬워서 그죠. 김영임 씨 백디 말씀대로 자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천우신조의 기회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소니의 등이 울고 있었어요.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글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손흥민 선수를 왜 전반에 투입을 안 했지. 네. 이강인 선수가 오늘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등이 무거웠겠죠. 네. 막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강호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긴다 이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막 이기는 팀은 아니에요. 우리가 냉정히 얘기하자면 아프리카 축구 아주 강합니다. 네. 원혜진 씨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라 슬프고 축구 경기 져서 슬프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슬퍼서 술을 푸고 술 푸니까 또 슬퍼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악순환인데 그러면. 유현숙 씨 두 번째로 신랑 따라 현장에 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간단히 아침 먹고 장판 씻고 출발. 열심히 응원하면서 일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제가 열심히 먼지와 사투하면서 바닥 쓸고 나면 남편이 재단하면서 깔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일하는 남편 모습 보니까 짠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빵하고 삶은 계란 가지고 왔는데 얼른 깔고 먹어야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생각나요. 백천오라보니 힘주세요 하셨는데 네 유현숙 씨.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제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순영 씨가 축구 졌어. 백천아 내가 봐서 졌나? 내일로 가신 거예요 지금? 네가 봐서 졌어요. 신순영. 내일 금요일 2부 우리 스트레스 받은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반말하면서 푸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벌써 내일이군요. 카펜터스 뭐 70년대 미국의 대표 남매 혼성 듀엣이고요. 전 세계를 포근하게 해줬습니다. They long to be close to you란 노래인데요. 당신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 곁에 머물며 사랑받고 싶어요. They long to be close to you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그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해라는 얘기죠. 인기쟁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덴마크 밴드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내가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당신이 떠났어. 너무 후회되고 당신이 그리워라는 얘기입니다. Carpenters, close to you. Michael Lundstrock, that's why.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박재민 씨군요. 요즘 주말마다 등산 갑니다. 등산로에 청설모가 많아요. 가끔 견과류를 꺼내줬더니 엊그제는 등산 배낭에 올라타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열고 보여주면서 봐봐 오늘은 없어 봐 없지 했더니 다른 데로 갔어요. 똑똑한 청설모 보면서 웃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이 먹이 앞에서는 사람들도 아주 똑똑해집니다. 저까지도요. 최정희 씨, 어제 퇴근 시간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 주소로 배달 음식을 미리 주문해놨죠. 그리고 정신이 나갔었는지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현관문에 대롱대롱 걸려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또 있을까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많죠.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드셔야 되는데 또 먹고 들어가고 또 먹고 들어가고 결국 버리는 거 아니에요? 3315님,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해서 병원 검진 받고 호르몬 약도 받아왔어요. 4살 연상인 남편이 나이가 됐잖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 먹고 잘 다스려보자 해서 울컥했어요. 늘 아프다고 하시는 엄마한테 나이 드니까 아픈 거지 왜 맨날 아프단 소리만 해. 짜증냈던 게 뒤늦게 죄송해서 병원 다녀오는 길에 전화도 드렸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봐야겠어요. 그저 웃습니다. 40대 후반에 갱년기요? 조금 이런 거 아닌가요? 이 나이 먹으면 부모님 어르신들 이해됩니다. 이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1571님 할아버지 모시고 건강

검진 하러 다녀왔어요. 기본 검사 중에 시력 검사 하시는데 간호사가 숫자 가리키니까 할아버지께서 자꾸 1, 2, 3 아닌 숫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요 몇으로 보이냐고요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 어디 보자 20대 중반? 아 25여섯? 웃으시는 거예요. 장난기만은 할아버지 덕분에 다 같이 웃었습니다. 오 개그하신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개그감이 대단하시네요.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 공감됐네요.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소개되신 분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좋아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그냥 우쭈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이탈리아의 재즈 소울 프로젝트예요. 아니마레아가 노래한 Holidays in Rome이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얘기죠. 로마에서의 아름다운 휴가, 사랑, 추억, 즐거움을 노래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조혜영 씨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마트에서 장 봐서 배달 시켜놓고 까먹고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갈 때 속 터져요. 그렇죠. 류경령 씨군요. 경령. 반갑습니다. 백뮤직 애청자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경령 씨. 오늘 첫 댓글 남겨요. 회원 가입이 좀 헷갈리게 돼서 힘들게 들어왔지만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백디 목소리 힐링됩니다. 감사해요. 아유 경령 씨. 감사합니다. 6154님 아들이 지난 2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 입대해서 군복무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열심히 군복무 중인 아들을 응원합니다. 91년 육군 전역한 아빠와 06년 아들 화이팅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네. 이소영 씨, 시아버님이 생전에 참전용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대전현충원에 묻히시길 원하셨는데 어머님 멀다고 반대하셔서 못 갔어요. 유난히 막내 며느리를 예뻐하시던 아버님이 더 그리운 날입니다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외삼촌이 지금 국립묘지 계시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외삼촌의 모습, 씩씩한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김홍관 씨가 디퍼플의 Soldier of Fortune을 청하셨어요. 6.25 전쟁일이기도 하니 디퍼플의 Soldier of Fortune 듣죠 하셨어요. 네. 디퍼플은 뭐 영국의 하드락 밴드의 전설이죠. 사랑과 안식처를 찾고 있는데 너무 외로운 방랑자의 삶이에요. 너무 쓸쓸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Soldier of Fortune.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똘똘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김홍관 씨가 디퍼플의 Soldier of Fortune 듣고 싶다고 해서 들었고요. 이어서 두 곡을 더 들었죠. 이강혁 씨가 청하신 Imagine Dragons의 Thunder 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좋아하는 Imagine Dragons의 Thunder 들려주세요 하셨죠. 네. 진짜 날샌돌이죠. 그 옛날 조금 했을 때부터 이강인 선수 봤잖아요. 네, 꿈돌이. 2008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결성이 된 밴드죠. Imagine Dragons, Thunder, 천둥이라는 얘기인데요. 나는 천둥 되기 전에 번개였어요. 남들이 비웃어도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가서 결국 성공했어요라는 노래. 그리고 이어서 빌리 아이돌의 씩씩한 목소리 Money Money 들었습니다. 구문서 씨가 청했죠. 너 때문에 설레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우정선 씨가 저 어렸을 적에 최애곡 디퍼플 곡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축하송 불려드려야 되겠네요. 이원호 씨가 축구도 치고 주식은 하한가 가서 슬프고 비도 오고 비도 맞고 아이고 이원호 씨 아 왜 그러세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자, 아,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깔끔하게 1부 마무리하고 2부 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주시면 DJ 천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주실 거죠? 자, 1부 끝곡은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가수고 댄서고 배우입니다. 어쇼의 노래 예라는 노래인데요. 예, 좋아, 그래, 감탄사 이런 거죠. 2004년에 발표해서 빌보드 100의 싱글 차트에서 무려 12주 동안 연속 1위를 한 곡입니다. 클럽에서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서 설레이고 함께 춤추며 즐거운 밤을 보내는 파티송입니다. 어쉬의 이해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Peace out.

요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소통이 가능한데요. 강촌 부근부터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비속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경부고

0: 는 반월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둔대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세종대로 교통통제 풀렸고요.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나와서 아주 사랑을 받았죠. 스코틀랜드 밴드 Wet Wet Wet이 노래한 Love is All Around. 손끝 발끝 바람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늘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요 라는 아주 말랑말랑한 노래였습니다. 아까 1부 끝곡이 어셔의 예인데 홍영미 씨가 제주에서 어셔 열무물김치가 어셔 재밌으세요. 제주 애월에 계시죠. 예.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곳에 사시는군요. 박은희 씨가 백디 오빠야 지각 인사드려요. 아우 지각이 어딨어요. 제가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뭐 1분이라도 오셔도 되죠. 비록 축구는 졌지만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요즘에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면 박수 쳐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아쉬움이 있어서 감독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때뿐이죠 뭐. 최현주 씨가 울산 계시는데 김병국 씨하고 며칠째 흐리고 비 오고 가을 날씨예요. 김병국 씨가 바람막이 긴팔 입고 다닌다고요. 김정환 씨 부산은 추워요. 제가 그래서 전국 날씨를 보니까 지금 울릉도가 22도, 포항 23도, 울산 23도군요. 그러면 좀 쌀쌀하죠. 그리고 해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뜨고 지금 비 오는 지역도 있고 흐리고 막 그렇군요. 제주 24도, 네. 강릉이 21도로 아주 선선합니다. 진짜 가을 날씨 같겠습니다. 정현모 씨가 축구 응원 갔다가 집에 가는 전철에서 들어요. 거리 응원에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다 보고 집에 갑니다. 아유 응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현모 씨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목 아프실 텐데. 6531님 형님 안녕하세요. 부산의 박규용입니다. 축구 시청하고 마음 달리려고 남해로 드라이브 가요. 운전은 와이프 정순화가 합니다. 안전운전 부탁해요. 그랬군요. 제가 커피 두 잔, 네, 이 부부를 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설 점식 씨는 오늘 보라로 보이는 백천님 머리카락이 단정해 보이세요. 네. 아, 그럼요. 언제나 저 여러분들한테 귀여움둥이 되려고 늘 단정하게 하고 봅니다. 요즘에 뭐 축구보랴, 일하랴, 일상생활하랴 바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해하고 에너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반대로 바쁘고 할 일 많아야 오히려 에너지가 나고 몸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진다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빈 시간보다 애매한 시간이 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쉬기도 애매하고 일 시작하기엔 시간이 좀 짧고 뭘 하지 그런 시간이

0: 있잖아요. 근데 바빠야 힘이 난다는 분들은 이게 가짜 에너지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몸의 에너지를 끌어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DJ 천이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배경음악이 되드립니다.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우선이니까요. 마음껏 보내주세요. 가사 뭐 좋고요. 또 노래 제목을 그냥 우리말로 네, 들려지는 대로 보내시면 우리가 잘 알아먹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고요. 음질 좋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콩을 깔아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자,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가야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이영약품.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어쩜 이렇게 합이 잘 맞을까요? 예, 남녀의 듀엣이라는 게 참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무라즈와 미국의 팝 가수입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노래한 More Than Friends라는 얘기예요. 우리 우정이 오래됐지만 이제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고 싶어요. 그 전 노래는 영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죠. 맥신 나이팅게일이 노래한 Lead Me On이라는 노래예요. 넌 나를 친구라 하지만 나 너 사랑하게 됐어. 나를 네 곁에 머물게 해줘. 그러니까 두 곡 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네, 발전하고 싶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글쎄요.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있죠. 저는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있겠구나.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인이고 싶은데 친구로 그냥 자기가 좀 참고 네,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천이 오라버니 반가워요. 김영순 씨. 저도요. 영순 씨. 4723님이 용인 수지 마을버스 기사님 임백천의 백뮤직 듣고 계시네요. 이 버스 저 버스 모두 106.1MHz. 오, 이야. KBS FFM 가족들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셨네요. 일 열심히 하는 삶의 현장을 보내셨습니다. 106.1이 맞춰져 있네요.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주파수는요. 106.1MHz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6.1, 106 하나예요. 그 밖에 전국 어디서나 또 전 세계 어디서나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깔아놓으시면 네, 듣고 보실 수 있고요. 러브버그가 요즘에 좀 많아졌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탔는데 러브버그 두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바깥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서 날아다닌 거였어요. 박규희 씨도 러브버그 벌레가 한 마리씩 집으로 들어오네요. 이게 한 마리씩, 그렇지 한 마리씩도 가능한데 항상 붙어있죠. 이게 뭔 일이래요? 백천님 하셨네요. 러브버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이 그거 보는 게 좀 징그럽고 그죠. 뭔가 좀 아유 그렇잖아요. 그게 해 아닌가요? 일종의 모기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284님 오늘 아들 학기가 끝나서 기숙사 짐 뺀다고 갔더니 자식이 갑이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아들 보니까 좋긴 한데 집에 있는 동안 육아해야 할 듯 삼식 챙기는 거 벌써부터 힘들어요. 아 그렇죠. 여름 아이는 또 얼마나 엄마 밥 먹고 싶었겠어요. 잘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아니잖아요. 유소희 씨, 백디 수술 후에 염증으로 입원해요. 근데 이틀째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항생제 주사만 맞고 집으로 왔어요. 오늘은 제발 자리가 있어서 입원해야 될 텐데 아픈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는 거겠죠. 씁쓸해요. 백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네, 소희 씨. 어쩌다가 아유 수술 후 염증이 걸렸을까요?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씨, 효자버그라고 부르자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업고 다니는 모습 같다고요. 오, 그런 게 있군요. 효자버그. 이름이라도 이뻐야 뭐 좋겠죠. 자, 노래 세 곡 읽겠습니다. 1625님이 바니엠의 Going Back West 청하셨죠. 독일의 디스코 그룹 바니엠.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쫓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댄스 힙합 그룹 CNC 뮤직 팩토리 Gonna Make You Sweat. 너를 신나게 춤추게 만들어서 땀 흘리게 하고 말 거야. 네, 그런 얘기고요. 스웨덴의 DJ이고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일렉트릭 댄스 뮤직 그리고 포크 팝을 섞어서 아주 묘한 음악을 만들죠. 아비치가 노래, 아비치의 음악으로 Waiting for Love라는 노래. 힘든 날이 계속돼도 사랑과 희망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Boney M, Going Back West, CNC Music Factory, Gonna Make You Sweat, 아비치의 Waiting for Love.

세 곡 이어들었어요. Bonnie M, Going Back West, CNC Music Factory의 Gonna Make You Sweet, 아비치의 음악이었죠. Waiting for Love였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아비치가 부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비치는 이제 곡을 만들고 프로듀서 했고요. 객원 싱어를 썼군요. 영국 밴드 Cherry Ghost라는 밴드에서 싱어 Simon Oldred라는 싱어를 같이 했나 봐요. 굉장히 좋은 음악이죠. 그죠? 세계적인 EDM 프로듀서고 DJ인 아비치. 요절했죠. 예. 정혜영 씨가 역시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달래는 데는 백뮤직이 최고네요. 이젠 신나게 축구에 좀. 예, 그랬죠. 실망하셨죠. 아유, 그래요. 즐기세요, 앞으로.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을 불러드립니다. 노래 아시는 분들은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625님이 오늘은 늦둥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의 전화번호가 0625예요. 어릴 때 자주 사주던 운동화를 오랜만에 선물로 사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23년보다 먼 훗날 23년을 생각하며 살아가자고 직접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기쁘게 평온하고 기쁘게 보내길 바라며 백디님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아들 이름은 김정민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축하합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군요. 우정선 씨, 제 생일이라 딸이랑 우리 강아지랑 양평 가는 길입니다. 딸이 펜션 예약을 했더라고요. 날씨가 구리구리해서 수영은 못할 것 같지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려고요. 생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구리구리, 날씨가 구리구리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말 잘하는 외국 사람들 요즘에 너무 많은데 이런 건 좀 헷갈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6762님 오늘은 우리 둘째 딸 김서희 생일이에요. 5월달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우리 딸뿐만 아니라 젊은 애기 엄마들 힘내시고 미래의 꿈나무들 잘 부탁해요. 천안의 김미경 씨. 오, 김미경 씨. 아,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전부 본인의 딸처럼 생각하시고 그죠? 얼마나 좋으세요. 5573님 사위 이형관 생일입니다. 늘 방송 들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희 씨는 군대가 있는 늦둥이 아들 최민용의 생일입니다. 9월에 제대할 때까지 건강히 잘 있다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5691님은 제부 신현호 생일입니다. 제가 아플 때 건강식품 맛있는 고기, 제철, 과일 많은 걸 챙겨준 제부예요. 방송으로 고맙고 생일 축하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유, 멋진 제부십니다. 근데 김남석 씨가 백천님 생일송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본인 생일을 자축하신 거 맞겠죠? 아니요, 또 제가 하여튼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릴 거예요.

오늘은 서희 씨, 민용 씨, 현호 씨, 남석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소영 씨가 웨스트 라이프의 You Raise Me Up을 청하면서 소니 괜찮아 일어나 하셨네요. 손흥민 선수 오늘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였죠. 자, 이소영 씨의 신청곡 웨스트 라이프 버전의 You Raise Me Up 준비합니다. 오리지널은 그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듀엣이었죠. 시크릿 가든이 불러서 아주 좋았죠. 네. 그다음에 웨스트라이프가 리메이크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서 난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홍정화 씨가 우리가 축구는 졌지만 선달님 선곡은 승리예요 하셨고, 이은숙 씨도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익숙해서 일하면서 흥얼흥얼 기분업입니다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늘 좋은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은요. 이소영 씨가 웨스트라이프 버전의 You Raise Me Up 신청해서 들었고요. 류경영 씨가 오늘 처음 오셨죠. 영화 귀여운 여인에 나온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It Must Have Been Love You 하셔서 같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사랑은

참 어느새 끝났는데 아름다웠어. 분명 사랑이었을 거야 라고.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워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사실 영화 Pretty Woman에서는 It Must Have Been Love 또 Oh Pretty Woman이 아주 유명해서 OST로 유명한데 그 외에도 많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거기에 OST로 참여했어요. 로렌 우드도 있고 피터 세트라 뭐 레드 핫 칠리 페퍼 또 고 웨스트 뭐 그다음에 나탈리 콜 노래까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호주 밴드죠. 박은희 씨가 맨 앤 워크의 다운 언더 청해서 들었어요. 호주 사람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유쾌하게 소개하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노래입니다. 다운 언더는 저 아래쪽 나라, 그러니까 남반구의 호주를 얘기하는 거죠. 신선영 씨가 손흥민, 이강인 선수, 다른 모든 태극 전사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오길 했네요. 우리가 지금 자력 진출은 32강에 못하지만 상황을 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영국 밴드 모나코의 What Do You Want From Me라는 노래예요. 좋아, 떠나는 건 좋은데 도대체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그런 제목이에요. 뭘 원해? 모나코의 What Do You Want From Me라는 노래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은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로 만납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은 장수 부근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장수에서 중동까지는 4km 정체도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청주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도로 작업을 하면서 일대로 3km 정체입니다. 더 지나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3km 주춤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운 분기점 분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정희님께서요. 은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한번 보고 예쁜 꽃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를 덜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죠. 근데 우리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감동적인 것들 투성입니다. 해가 나도 비가 와도 올려다볼 수 있는 멋진 하늘이 있죠. 오고 가며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하다 보면 미소도 절로 나오고요. 이런 게 사는 맛이고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행복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 유공자들과 호국 명령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 되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느끼면서 실망하지 말고 파이팅!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나가 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나태주의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박규희님께서 아유 기운 빠져요. 축구 져서요. 은비트 들으면서 힘내야겠어요. 기운은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엄청 노력했어. 했고 잘해줬어요. 설정식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셨는데 아버지 생각나요? 자랑스러워하셨거든요. 그럼요. 엄청 엄청 자랑스러우셔야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까? 김정희님께서 우리 응디 제 콩사연을 시작으로 멘트를 읽어주다니 참 신기합니다. 오늘이 6.25라서 유공자셨던 친정아버님이 많이 생각나는 날인데 이렇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응디 때문에 울컥했네요. 맞아요. 정희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한번 보고 예쁜 꽃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우리 반짝이분들도 참 긍정적인 분들이시잖아요. 힘들다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말씀 하셔도 결국은 아유 우리 남편인데 어떡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힘내서 또 일해야죠. 마무리는 항상 긍정적인 거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우리 반짝이분들한테도 또 제가 많이 배웁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응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일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무명전설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가수 하루씨 그리고 이루네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0: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도전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홍지윤의 뜬 소문이었습니다. 8006님께서요. 응디 점심 먹고 일하는데요. 방금 전까지 눈꺼풀이 무거웠고

거든요. 근데 갑자기 응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말똥말똥해졌어요. 역시 응디는 마법사. 점심 먹고 나면은 그냥 눈꺼풀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냥 눈이 이렇게 이렇게 감기고 누가 앞에서 이마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고개를 까다까다. 아유, 이 두 시간 동안 우리 반제이분들이 좀 잠을 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또 그 역할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5021님께서 가게 오픈한 지 한 달째네요. 가게에 빛나는 트로트 틀어놓고 열심히 장사 중입니다. 응디가 가게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면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가게죠? 어떤 가게를 오픈하신 거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또 장사하고 계실 텐데 아유,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세요. 잘 될 거예요. 손님분들 들어왔다 가세요. 8519님께서 안녕하세요 은가은님. 우연히 버스에서 은가님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심취하여 듣다가 내리 정거장을 놓친 적도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아르바이트 나와서 가은님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저 기쁘네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주에서 희야가. 아주 정감 있는 별명을. 희야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버스에서 또 이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콩 설치하셨습니까? 애플리케이션 콩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또 인연이고 우연이고 인연인데 우리 매일 2시에 만나요. 윤희니님께서 응디 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네요. 치과와 은행에서만 축하 문자 오고요. 축하받고 싶은데 저의 최애 응디가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네. 저도 생일 되면은 뭐 어찌됐건 우리 신랑은 옆에서 자고 있고 12시 딱 되면은 제일 먼저 아침 일찍 한 7시 8시부터 치과 무슨 뭐 은행 무슨 뭐 제가 갔던 옷가게 뭐 이런 거 있죠. 피부과 뭐 이런 데서 제일 먼저 축하한다고 연락 와요. 요즘은 뭐 12시 땡 하면은 어렸을 때처럼 축하해 하면서 문자 바로 오고 막 이런 게 좀 잘 없죠. 괜찮아요. 응디가 있잖아요. 오늘 그래도 미역국 챙겨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지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허천미의 해운대 밤바다, 임영웅의 보금자리.

허천미의 해운대 밤바다, 임영웅의 보금자리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엄경숙님께서 응디 아들이 학교 간 줄 알았더니 축구 3차전 집에서 봤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학교 안 간다는데 담임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머리 터집니다. 친구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러죠? 누구 닮았는지. 어머머. 축구 보려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와, 대단한데? 어? 강심장인데? 아니 뭐 축구가 너무 좋으면은 뭐 하고 싶은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이제 알려줘야죠.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학교는 이제 자신과의 이제 약속이다. 선생님과의 약속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야죠. 뭐 무작정 혼만 내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혼나야죠. 아,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뭐 축구 보느라고 얘가 학교를 안 갔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딸은 그 유전자 뭐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그런 게 있는데 아들은 누구를 닮고가 없대요. 독자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말썽부리면 아 누구 닮아서 그래. 그 누구도 닮지 않았다. 혼자 태어났다. 1844님께서 남편 친구네 일해주러 왔는데 저는 벌레 때문에 차에 들어와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습니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벌레 물린 데가 가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요즘 벌레 너무 많죠. 더워지면서. 저도 얼마 전에 그거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통같이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쏙 올라오게 돼가지고 살에 이렇게 딱 돼서 그거를 버튼을 탁 내리면 이 물린 자국 거기를 이렇게 살에 쭉 이렇게 빨아 당겨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모기 침이나 뭐 독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놨어요. 혹시나 이제 모기 물리면은 그걸로 이렇게 쭉 빼려고. 그러면 좀 덜 가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 가방에 하나 챙겨다니려고 샀는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하나 챙겨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레 많은 곳에 가시는 분들. 이소영님께서 아까부터 솔솔 조개구이 냄새가 나요. 설마 아파트에서 조개구이 먹진 않을 텐데요. 아유 냄새만 맡아도 좋다. 조개구이 먹는 거 아니에요? 조개구이 냄새가 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조개구이 냄새. 조개구이 냄새.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먹나? 그 파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개 넣고 하는 거, 그 뭐라고 바지락 넣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나? 아, 맛있겠다. 조개구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죠? 0920님께서 매실 담갔어요. 에어컨 일하는 신랑에게 아침마다 매실청 물에 타서 물병에 담아주려고요. 덥고 힘들지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진대용 우리 신랑 사랑해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아유, 이러면은 좀 덥고 막 그러죠. 근데 매실이 참 그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더울 때 한 잔 타서 마시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진짜 물병에 담아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6531님께서, 가은님 안녕하세요. 축구 경기 끝나고 속상한 마음 달래러 남해로 드라이브 가는 중입니다. 남해대교 지났습니다. 운전은 아내 정순아 씨가 하고 있습니다. 운전 잘하네요. 아내분께서 운전 잘하시나 봐요. 크, 남해로 드라이브 좋다 좋아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간 김에 조개구이 먹고 오시면 되겠다. 소영님의 대리만족을 6531님 부부께서 한번 해주세요. 조개구이 한번 먹고 오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송가인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자기는 전생에 왕이었던 것 같아. 이유가 뭔지 알아?

0: 나왔어. 아우 배고프다. 밥 차려놨어?
1: 아 당신 왔어요? 좀 빨리 왔네.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차렸어요. 숨만 씻고 와서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주면 고맙고. 그럼 더 빨리 먹을 수 있지.
0: 아 배고파. 얼른 먹었으면 좋겠다. 나 빨리 씻고 올게.
1: 아우 시원하다. 그래요? 맛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상에 좀 힘을 좀 줬지. 준비하느라고 몇 시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치우는 거 좀 도와줘요. 아님 청소기라도 좀 돌려주던가. 알았지?
0: 여보 내가 말이야 전생에 뭐였는지 알아?
1: 뭐라고요? 밥 먹다가 무슨 갑자기 전생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전생에 뭐였는데요?
0: 왕. 나는 전생에 왕이었어. 그래서 집안일 같은 거 할 줄 몰라. 어? 그리고 왕이 청소하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알았지? 아, 나는 밥 잘 먹었으니까 체력 관리나 하러 가야지. 오늘은 턱걸이 운동이나 한번 해볼까?
1: 뭐라고? 자기는 전생에 왕이었으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라고? 아, 참 기가 막혀. 좋았어. 내일부터 두고 봐 한번 내가 어떻게 나오나. 다음날 저녁.
0: 여보 나왔어. 개보고 배고파. 밥 줘. 아니다. 이리 오너라. 왕에게 저녁상을 내오너라.
1: 전하 오셨습니까? 당신이 전하면 나는 왕비입니다. 왕비가 집안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부터 요리와 집안일에서 손을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식사는 배달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사옵니까?
0: 응? 배달 음식? 안 돼! 난 집밥이 좋다고. 밥 해줘.
1: 왕비에게 밥을 해달라니요. 그런 왕이 어디 있사옵니까?
0: 아 알았어. 나 왕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제발 집밥 먹자.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청소기 돌리고 있을까?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올까? 아유 제발! 아, 밥 좀 해줘. 아, 집밥 해줘 여보.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안성훈의 집밥이었어요. 오늘은 신정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남편분께서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서 여보 난 전생에 왕이었어. 왕이 청소하는 거 봤어? 이리 오너라 나에게 밥을 대령하라 했는데 당신이 왕이면 저는 왕비옵니다. 김두리님께서 왕 그러면 아내는 왕디인디 왕비인디 집안일 하잖아요 나빠요. 김경수님께서 남편분 아내분 손바닥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밥을 좋아하면서 김정희님께서 아 먹는 연기 크크크 너무 잘해요. 유미수님께서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왕비작전 써먹어야겠는걸요. 그니까 진짜로 본인이 왕이면은 와이프분은 그쵸 왕비겠죠.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김정은님께서 버려야겠네요. 우리 집에도 밉상 있네요. 같이 버립시다. 근데 이렇게 막 뭐 왕이니 뭐니 뭐 이렇게 집안일 안 도와주려고 막 해도 집에서 꼭 집밥 먹으려고 하는 거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꼭 집에서 밥 먹으려고 밖에 나가서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런 남편도 있는데 꼭 와이프가 해주는 집밥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나는 물론 이렇게 집안일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건 좀 나빴지만

박규님께서 왕비작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요. 7100님께서 오늘 자기야 사연 재밌네요. 왕비는 밥 안 하는 게 맞죠. 명쾌한 답입니다.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인이님께서 긴 큰 남자 여기 있으시네요. 긴 큰 남자. 아, 간 큰 남자. 그치 그치. 간 큰 남자 여기 있죠. 간 큰 남자. 크, 진짜. 에? 근데 또 당신이 왕이면 나는 왕비야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하면서 또 한 수 더 뜨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통하니까 참 괜찮죠.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조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저기 7100님께서 성리 알랑가 모르겠어 신청해 주셨는데 그 곡 이따가 나중에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곡 두 곡 듣고 올게요. 정서주의 미쓰고 설아수의 그 남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7100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그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성리의 알랑가 모르겠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현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4: 님께서요. 응디 이불 빨래 널고 나니 어깨가 아프네요. 장마 오기 전이라 지금이다 싶어서 빨았는데 여름 이불인데도 왜 이리 무겁죠? 이제 비가 올랑말랑하는 느낌 때문에 또 빨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깨 조심하세요. 진짜 한번 다치면 큰일이에요.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구수경의 황홀한 고백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하루 이루네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5: 나 이제 고백할 건데 잘 받아라.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이산 쪽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4km 짧게 주춤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7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더 지나 수원 부근으로도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남동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는 3km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쪽은 내린천 휴게소에서 인제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짧게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0: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주현미의 안온에 띄워드렸습니다. 짜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하루 이루네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TV 경연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분들은 왠지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분들 같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곳에 오는 순간 우리는 친구, 우리는 은비트 가족. 얼마 전에 종영한 무명전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하루씨, 그리고 7위를 차지한 이루네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반짝이 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동서부터 할까요? 반짝이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무명전설에서 준우승 차지한 트롯 어린 왕자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2: 네,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 반짝거려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네, 뒤에서 1등한 이루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뒤에서 1등한 이거 괜찮은데요. 네. 저도 사실 미스트롯에서 7위를 했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아, 그 방법이 있었으면 네, 저도 뒤에서 1위라고 할 걸. 네. 자, 무명전설 경연이 끝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1: 저희 이제 콘서트 계속 네. 돌고 있고요. 이번 네. 주에 이제 서울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0: 몇 군데 돌았어요?
1: 지금 아직 두 군데밖에 못 돌았는데.
0: 네. 서울을 지금, 먼저 하는구나.
1: 네, 네 서울이 네. 이번에 세 번째로 돈 거고.
0: 네.
1: 저 송파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4회 정도 합니다.
0: 하루에 4회요?
1: 이틀 동안
0: 네. 하루 2회. 네. 깜짝이야. 하루 4회면은 목이 남아나진 않을 텐데. 네. 아니 뭐 바쁘지만 이럴 때 조금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다. 요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루네 씨.
2: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길을 그냥 평상복 입고 네. 연습실에 가면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던 이게 어른분들이 네, 네. 자전거를 세우시고 막 네. 뛰어오셔 가지고
0: 어머.
2: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시면 좋은데 자꾸 두 글자로 불러시거나 앞에만
0: 이루
2: 네 그리고 성을 바꿔서 네. 하루네
1: 형이랑 저랑
0: 하루네
1: 저도 어제 이루네라고 하더라고요.
0: 하루네
1: 형이랑 저랑 많이 섞여서 불러주시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2: 네.
0: 두 분 뭐 형제처럼 그렇게
1: 네네네.
0: 그리고 또 하루 씨는요. 어떨 때 나 요즘 조금 인기를 실감한다.
1: 예, 그래도 식당에 가면은 네. 서비스가 많이 나와요.
0: 그것이 또 맛이죠. 예. 네.
1: 계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0: 어머머머머.
1: 또 제가 또 아, 저 앞으로 자주 오고 싶다고.
0: 그렇죠. 네. 그렇게 막 공짜로 주시면
1: 부담돼서 다음부터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0: 맛있어도 가기가 좀 그렇거든. 네.
1: 그래도 너무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0: 네.
1: 요즘 그래도 식당에서 좀 인기를 느끼지 않나요?
0: 맞아요. 주문하고 나면은 꼭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저는 배 터지게 먹고 오거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천만지추님께서 이루네 가수님 너무 멋지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소영님께서요.
2: 네. 만화책 움직이며 만화책 네? 주인공이 움직이면서 말을 해요. 하루님.
0: 만화책 주인공 같아요.
2: 네네
0: 하루님.
2: 맞아요.
1: 피오나님이 네. 이루네 가수님 나오신다 해서 부랴부랴 콩 다운받고 알람 설정 즐겨찾기 꾹 했답니다. 신나 신나. 네.
0: 하고 싶은 대로님께서요. 하루 가수님 같은 고향 천주라서 더 반갑네요. 꽃길만 걷기 응원합니다. 아, 하루님 고향이 청주예요?
1: 네, 제가 청주 사람입니다.
0: 오.
1: 이제 탑세븐에서 네. 황윤성 형이랑 저랑 네. 딱 청주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같구나.
1: 네.
0: 그러면 고향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더 반갑겠네요.
1: 너무 좋고 두 달 뒤에 또 무명전설 콘서트 청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윤성 형이랑 둘이 굉장히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0: 또 거기 이제 금의환향해가지고
1: 맞아요.
0: 또 막 플랜카드 걸려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5185님께서 저번 안현 콘서트에 마지막에 무대 아래서 이루네님과 손바닥 마주쳤어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왕성호 활동 바랍니다.
2: 네. 그 이름이 바뀌었네요.
1: 여기도 이름을 틀리셨네요. 네. 이루네인데 이로네로. 네.
0: 이거는 약간의 그 엄지손가락이 가벼워서.
2: 네. 그러네.
1: 너그럽게 넘어가네.
0: 예예예. 네. 네. 네. 자, 요즘 전국 투어 뭐 콘서트 중에도 뭐 바쁘신다고 엄청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1: 와, 형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2: 거의 뭐 스핀오프 촬영하고 네. 콘서트 연습하고
0: 네. 아 연습도 해야 되죠.
2: 네네. 제가 하루는 춤을 너무 잘 추는데 네. 제가 너무 몸치라서 따라가지를 못하겠다고.
1: 아니에요.
0: 어 춤을 잘 추세요? 네.
1: 형이 네. 저는 춤을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이고 네. 잘하지는 못하고 네네. 형이 원래는 춤이 안 됐어요 사실. 네네. 근데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0: 많이 늘었구나.
1: 또 1등이 성리 형이다 보니까 퍼포먼스 왕이잖아요. 네네네. 콘서트도 약간 퍼포를 되게 저희 탑세븐이 같이 많이 하는데
0: 어떻게
1: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마 춤이 가장 는 게 우리 루니 형, 루네 형인지 않을까.
2: 루니 형
1: 저도 조금... 틀리네요.
0: 그쵸. 네. 근데 원래 하다 보면은 또 느는 게 춤이거든요.
2: 네. 네.
0: 좀 본인 생각으로는 조금 춤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에 생긴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2: 미국의 그 팝 황제 네. 마이클 잭슨.
0: 네.
2: 그걸 따서 마이클 잭산. 제가 결승에서 칠갑산을 불러서.
0: 네네.
2: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춤 하면은 대표적인 가수가 네. 한 글자이신 분이 있잖아요.
0: 네네.
2: 비.
1: 비.
2: 그래서 앞에 성을 바꿔서 비루네. 네.
0: 뭘 많이 붙일 수 있는 이름이네. 좋은 이름이네요.
1: 되게
0: 네.
1: 형 별명이 한 30개 정도가
0: 그러니까요.
1: 돼요.
0: 그러니까요. 갖다 붙이면 그냥 별명이 되는
1: 맞아요,
0: 거네.
1: 맞아요.
0: 3037님께서 두 분 다 굉장한 저음이시네요. 응디는 솔톤이 매력적인데 두 분 솔톤 가능하신가요?
1: 솔톤 어떻게 하나요?
0: 도레미파솔 이렇게 좀 높여서.
1: 제가 원래
0: 안녕하세요,
1: 되게
0: 이렇게.
1: 하이톤이었어요.
0: 근데요?
1: 원래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네.
0: 그래도 낮은데.
1: 아 그래요?
0: 네, 좀 낮은 편이신 것
1: 같은데 좀 많이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이제 하이톤인 게 조금 싫었어요 혼자. 그래서 낮추고 이거를 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 낮은 톤이 나오더라고요.
0: 근데 원래 이루네 씨는 조금 원래 낮은
2: 저는 편. 가능합니다.
0: 가능하세요?
2: 도레미파솔.
0: 아니 그 너무 낮게 시작하니까 솔톤 소리 안 해.
1: 도레미파솔.
2: 도레미파솔. 가능하죠.
0: 안 가능하시고.
1: 안 되네요.
0: 자 넘어갈게요.
1: 안
0: 죄송합니다. 예, 솔톤은 그냥 응디만 하는 걸로 할게요.
2: 네,
0: 여러분.
2: 네.
0: 자, 두 분과 즐겁게 수다 떨면서 한 시간 채워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이 코너를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네. 일단 외쳐볼게요. 30초 셀프 홍보 타임. 두 분이서 각자 30초씩 들을 건데요. 뭐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취미, 특기, 장점, 단점 뭐 내 비밀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신곡 홍보하셔도 되고 뭐 30초를 하여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0: 준비되셨어요? 이번에 또 동생분 먼저 하실까요?
1: 네.
2: 형부터 하실래요?
3: 아니야, 너 문제. 아, 네.
0: 이게 나중에 하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2: 아, 그래요?
0: 자, 좋습니다. 하루씨 먼저 할게요. 30초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명전설 트롯 어린왕자 하루고요. 저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뭐니뭐니 해도 어린왕자입니다. 저의 레전드 무대는 결승 2차 때 100년의 약속이었고요. 저의 장점은 뭐 귀엽다. 그리고 우리 하루종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OST가 나왔어요.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아, 사랑이 미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이게 30초가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0: 남았어요, 남았어요. 끝났나요? 그렇게 별로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1: 네,
0: 평소에
1: 사실 제가 좀 과묵한 편입니다.
0: 일단 어린 왕자, 별명이 어린 왕자. 근데 생각해볼까 어린 왕자 좀 닮았다. 그 동화책에 나오는 네. 그림의 네, 어린 네. 왕자.
1: 처음에는
0: 그쵸?
1: 사실 네. 되게 부끄러운, 네. 좀 나쁘끄러운, 감사하면서도 했는데 이제는 사실 그 별명이 참 좋고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적응도 그쵸? 되고.
0: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1: 맞습니다.
0: 어리면서 왕자여야 되니까.
1: 근데 우리 형은 또 네. 왕자라는 별명, 루네 왕자로 많이 불려요.
0: 아, 또 별명이 또 있어요?
2: 네. 아니, 저는 임금이죠, 임금.
0: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귀엽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좀 나쁘그런 건 아닌가 봐요.
1: 사실 네. 제가 탑세븐 중에서 막내다 보니까 네네. 포지션이 네. 요즘 어딜 가든 뭐 애교도 많이 시키시고 근데 제가 성격상 이런 걸 되게 못했는데 또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애교 3종 세트 한번 갑시다.
1: 3종 말고 1종으로 그냥 세게 한번 가겠습니다.
0: 네네, 좋아요.
1: 저기 보면 되나요?
0: 네, 그럼요. 카메라 보시고.
1: 하나, 둘, 셋.
0: 앙.
1: 죄송합니다.
0: 죄송해요.
2: 네. 저희가 1종 대여입니다.
0: 라디오다 대여. 보니까 네. 1초 이상 이게 비면은 방송사고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방금 순간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네. 준비가 좀 필요하군요.
1: 네네.
0: 그래서 자세히 못 봐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앵콜 갑니다.
1: 앙.
0: 앙. 윙크까지 해주셨어요. 지금 밖에서 굉장히 좋아하시. 네. 아니요, 너무 귀여우세요.
2: 잘한다.
0: 예,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네 씨 네. 준비 되셨어요?
2: 네.
0: 자, 준비 되셨습니까?
1: 네. 30초. 애교 준비.
2: 아니요. 30초. 난 그거 못해.
0: 30초 네. 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무명전설에서 수많은 수식어를 남긴 이루네입니다. 깃털골반, 신들릴골반.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명전설 전 출연자 중에서 데스매치 때 불렀던 노래가 조회수가 가장 많다는 거. 기똥차불어요. 네. 30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그리고 저는 노래 연습하는 게 취미고요. 네, 벌써 끝나버렸어요.
1: 형 근데 너무 다급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괜찮아요. 너무 여유 있으시다. 네, 근데 어디 같아요. 사투리예요? 벌써 끝나버렸어요.
2: 네, 진도입니다, 저 고향.
0: 아, 네. 전라도시구나. 네. 근데 또 깃털 골반 또 네. 무슨 어떤 골반이요?
2: 신골이요, 신골.
0: 신골? 신이 내린
1: 신들린 골반.
0: 신들린 골 골반을 좀 잘 돌리시는 편이세요?
2: 방송을 안 보셨구나.
0: 왜요, 왜요?
2: 제가 그걸로 유명해져요.
1: 골반으로 유명해요.
0: 네. 그러시구나. 기토고 네, 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 부분은 네. 못 봤네. 네. 5014님께서 신들린 골반으로 애교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어요.
2: 네.
0: 가능하십니까?
2: 골반만
1: 한 번만 하세요.
2: 얼굴만 얼굴이 나가야 되는데 골반.
0: 네.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주실
1: 여기,
0: 거예요. 음악
2: 갑자기
0: 나오네요.
2: 음악이 이상한
0: 게. 자, 음악 나옵니다. 지금 골반을 굉장히 다 하신 거예요?
2: 네, 네. 길게 한번.
0: 이걸로 유명해진 거예요?
2: 아니요. 죄송합니다.
1: 지금 네. 이 의미가 네. 왜 이걸로 유명한가?
0: 네네네. 무슨 뜻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 조회수가 높다는 네. 그 곡
2: 이은하 선배님의 당신께만
0: 네. 그 어떻게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0: 음이 잘 안 맞지.
1: 좀 낮게 불렀긴 했는데 좋네요.
2: 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조회수도 이렇게 잘 나오고. 네. 김종희님께서 참 느긋하시네요. 보통 30초 하면은 굉장히 다급해지면서 좀 네. 텐션이 올라가는데 두 분은 이 30초 이 코너가 끝나도 계속 차분하셔가지고.
1: 사실 형이 진도고 네. 제가 또 청주다 보니까 네. 충청도가 또 느려요.
2: 맞아요.
1: 충청도 느리고.
2: 두 분 다
1: 진도 형 좀 느린가요?
3: 아니 빨라.
2: 안 느린 것 아, 같은데.
1: 그러니까 형이 느린 거구나.
3: 너 옆에 있으니까 느려진 거야.
1: 영향을 받으신 편이네요.
2: 예예. 이쯤에서 네. 라이브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루네 씨 먼저 네.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3: 제가 결승 1차 때 불러서 2위를 한 신곡 젊어 좋겠다.
2: 이 노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3: 아 그래요?
2: 네. 한번 네.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루네 씨 두 분에게 노래 부르는 동안 궁금한 질문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루네 씨 여름에 기력 차리고 싶을 때는 냉면 먹나요? 삼계탕 먹나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하루씨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하루씨와 이루네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루네 씨의 노래 젊어 좋겠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이루네 씨의 젊어 좋겠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김도리님께서 목소리가 예술이네요.
1: 3.18님이 또 아 이루네 잘생겼다.
0: 피오나님께서 잘생겨서 좋겠다, 피지컬 좋아 좋겠다, 노래 잘해 좋겠다, 우리 이루네 가수님 흥해라 라고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엄청 잘하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그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가 그대로 노래로.
2: 아 그런가요?
0: 네, 그게 진짜 노래 잘하는 거잖아요.
2: 아, 네,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0: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을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네. 하루 이루네의 인생의 물음표. 두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 씨에게 드릴게요. 무명전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왕중왕전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1: 네.
0: 그것도 최연소 최다 득표를 차지하면서.
2: 부럽다.
0: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트로트를 시작한 게 2024년부터라고요.
1: 맞습니다.
0: 와 그러면은 지금 트롯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아침마당에서 왕중왕을 차지하고 2년 만에 무명전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거잖아요.
1: 네네. 너무 감사하게 정말 네. 이제 데뷔 1년 차 정도에 아침마당에 나가서 일단 도전 꿈의 무대에서 우승을 했고
0: 와.
1: 그년 말에 이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0: 네.
1: 그때 득표가 12만 표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실시간 생방에서는 아침마당에서는 역대급으로 나온 거라고 해주신데 사실 뭐 제가 잘해서 된 것보다는 정말 지금 또 계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찍어주시고
0: 팬클럽 이름이 하루 종일이에요?
1: 네네. 그리고 또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저를 이뻐해 주셔서
0: 이쁘니까 이뻐해 주죠.
1: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좋은 결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 트롯을 시작한 게 2024년이지 8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1: 네 맞습니다.
0: 한때는 또 래퍼를 꿈꾸셨다.
1: 아 근데 그게 래퍼를 꿈꿨다라기보다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원래 힙합에 가끔 빠질 때가 있거든요.
0: 어떻게 랩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1: 지금 랩을 생각나는 게 없긴 한데 어떻게
2: 아까 집에서 랩 챙겨왔다면서요.
1: 아, 비밀랩이요?
0: 아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접수됐어요.
1: 네네.
0: 제가 또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네. 거. 네. 어떻게 랩 챙겨오셨다면서요.
1: 제가 랩 챙겨왔어요?
2: 네.
1: 아, 한번
2: 네.
1: 얼른 네. 해보겠습니다.
0: 네.
1: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사 수위가 좀 있어서
0: 맞죠 네. 이거 제 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랩 이거 노래 알아요 저도 제 동생이 노래방
1: 아쿠아맨.
0: 가면은 이것만 부르세요
1: 아쿠아맨 굉장히 네. 좋아하는 노래인데
0: 네. 좋아요 근데 또 이 소식이 나왔어요 BTS가 소속된 회사에 캐스팅된 적도 있다고 그럼 아이돌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1: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교를 하다가
0: 네.
1: 그 당시에 이제
0: BTS?
1: 네 BTS 소속사에서
0: 네.
1: 이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0: 어머머머머.
1: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이제 반대가 조금 심하셔서
0: 아 그럼 BTS가 될 수도 있었나?
1: 아니요. 그때는 이미 너무 BTS 형들이 잘 되고 있을 때고
0: 네네네.
1: 그러고 이제 아쉽게 이제 반대로 조금 네. 못하겠다 했는데
0: 네.
1: 2년 뒤에 또 캐스팅이 된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0: 그럼 그때는 갈만하지 않나요?
1: 그때 이제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0: 네네.
1: 회사도 가보고 뭐 미팅도 하고 했는데 연습생을 하기에는 그때 너무 아쉽게 나이가 너무 차버려가지고
0: 몇 살이었는데요?
1: 고3이었는데
0: 고3이 어려요? 연습생 하기에?
1: 보통 이제 아이돌 준비하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중학교 늦으면 중학교부터
0: 그렇구나.
1: 한다 하더라고요
0: 네. 와 이루네 씨 저희는 진짜 꿈도 못 꿀
1: 네,
0: 근처에도 못 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1: 이제 제가 어머니와 이별을 겪고 이제
0: 네.
1: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0: 네네.
1: 주점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0: 네.
1: 그 당시에 제가 뮤지컬을 공부하고 있을 때라 밤에는 주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이제 무용하고 뭐 보컬이랑 이런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했는데
0: 네네네.
1: 무용 선생님이 제가 이제 시간이 거듭하면 할수록 살이 너무 빠지고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밤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잠을
0: 네네,
1: 못 자다 보니까
0: 잠을 못 자니까.
1: 근데 마침 지금 제가 들어온 회사에서
0: 네.
1: 사람 한 명 구한다고 하는데 또 무용 선생님이랑 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0: 한번
1: 처음에는 트로트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0: 그렇게 된 거군요. 이게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네.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0: 겁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게
1: 제가
0: 흘러갈
1: 저도
0: 줄.
1: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0: 그러니까요.
1: 사실 3년 전까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트로트 하면서 더 잘생겨졌대요.
0: 오.
2: 네, 딱 맞는 거네요.
0: 어린 황자인데요.
2: 네, 그러니까요.
0: 자, 그럼 이문호 씨에게 질문 드립니다. 전남의 대마도에서 태어난 13남매의 와. 막둥이 이루네 씨.
2: 네.
0: 가수가 되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는데 맞나요?
2: 네, 어렸을 때. 하루가 아까 말했던 18 그때. 그때 왔었어요.
0: 어, 고등학교 2학년쯤에.
2: 네. 어, 90년대죠.
0: 아니, 13남매의 막둥이면은 네. 엄청난 사랑을 받으신 어머님께서 93.
2: 네.
0: 오. 와, 그러면
2: 엄청난 사랑은 주지를 못하세요. 너무 많으셔서.
0: 많으셔서.
2: 어, 나놓고 이제 방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1: 그땐 다 그랬대요.
0: 그래, 그때는 근데 이 형제자매들이 챙겨주지 부모님께서 직접 안 키우잖아요.
2: 네,
0: 막내가
2: 그
0: 되면
2: 이제 형 누나들도 이제 한 13살 4살 되면은 다 그 서울로 돈 벌러 가는 그런 시대라. 어, 저희 누나들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오면은 동생이 몇 명씩 늘어나 있더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1: 근데 또 말을 네. 이렇게 해도 누나들이랑 굉장히 동독해요.
0: 어, 그렇죠.
1: 네.
0: 아니 집이 굉장히 외딴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2: 그
0: 이게
2: 예전에 그 뭐지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게
0: 초 있는 거,
2: 네,
0: 초
2: 호롱불,
0: 끊는 거.
2: 호롱불이라고 하는데 그 등 위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거 해놓고 숙제하고 있거든요.
0: 아니 죄송한데 몇 네. 년생이세요?
2: 아주 하루 두 배 정도 됩니다.
0: 어, 딱 두 배 차이 나는
2: 네네,
0: 거예요?
2: 네.
0: 어. 아니 그 아무래도 초를 켜놓고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 옛날 같아서. 아,
2: 저 4학년 때 네. 전기가 들어왔어요.
1: 아.
2: 저 4학년 때.
0: 아, 그때까지 전기가 없었어요?
2: 네, 없었어요. 네.
0: 그냥 외딴 곳이라서 그랬던 거죠?
2: 섬이 많은데 네. 이게 육지랑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0: 와.
2: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럼 진짜 저녁에는 초를 네. 켜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0: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로서는 네. 그죠? 네. 자,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2: 네.
0: 지금 일단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야 돼요.
2: 네.
0: 하루 씨 네네. 무슨 곡 들려주실 겁니까?
1: 손태진 선배님이 제가 무명전설 하면서 작곡해주신 네. 인생의 열쇠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 질문 기다리면서 하루 씨의 노래 인생의 열쇠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하루 씨의 인생의 열쇠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2638님께서 라이브 듣고 있으니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노래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1: 김선정님께서 그 열쇠가 제 마음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1일 할게요.
0: 오늘부터 1일. 아우,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약간 그 성악하신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시네요.
2: 아, 이게 제가 뮤지컬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곡마다 제가 좀 많이 다르게 부르는 편인데 이 곡을 또 손태진 선배님이 네네. 지어주셨는데
0: 좀 비슷해요.
2: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곡 자체가.
0: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팬분들 앞에서 가사를 다 하나같이 보시면서 또.
2: 이 곡이 응원법이 생겼더라고요.
0: 요즘은 트로트 가수도 다 응원법 있어요. 네. 아이돌처럼.
1: 저도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네. 다 가사지 들고.
0: 그러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네. 가사인지 또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네네. 아니 아까 전에 이 질문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또 제가 궁금해서 두 분이 약간 배틀처럼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가수가 되기 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어떻게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2: 이거는 제가 이제 루네 형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0: 루네 형이 아무래도 세월이 정말, 세월인지라
2: 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네네. 제가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 많이 했는데 배틀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0: 어떻게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이르네 씨.
1: 제가 그 저는 이제 하루 나이 네. 나이 딱 스물 몇십 대 초반에 네. 화물차를 사서 생수 배달 일을 했거든요.
0: 오.
1: 그리고 이제 좀 더 벌고 싶어서 저녁에는 택배 물류센터 가서 상차
0: 투잡으로.
1: 네. 그때 뭐 살이 어마어마하게 빠져가지고
0: 힘들어요.
1: 네네. 그때 60kg 초반밖에 안 나갔어요.
0: 네. 이 키예요?
1: 네.
0: 와, 키 엄청 크신데.
2: 맞아요. 네. 키 엄청 커요.
1: 2m 약간 안 됩니다.
0: 아, 지 그렇게 크세요?
2: 그건 그 정도 아니고 아, 지금 또 농담한
0: 진짜?
2: 거예요.
0: 아, 나 진짜 나 계속
2: 형은
0: 아,
2: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농담을 하셔서 이거 잘 받아주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루네 씨 어떤 분인지.
2: 그리고 제가 일할 네. 때는 네. 이제 형이 일할 때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네.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을 했는데 이제 돈가스 집에서 서빙하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 포장하고 배달하고 그리고 주점에서 일하고 뭐
0: 와, 이렇게 고운
2: 일할
0: 얼굴로
2: 하고, 네. 그래서 원래 네. 손이 굉장히

0: 굉장히 컸었는데 네.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가수 활동하면서부터는 알바를 그래도 좀 안 하니까 굉장히 손이 이뻐. 손이... 제가 원래 손을 피아노 쳐가지고 이쁘거든요.
1: 그러니까 길어요 손가락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손이 이쁜데 다시 돌아오고 있군요.
2: 네. 저도 길어요.
1: 그 손 굉장히 기세요. 아 근데 키가 그만큼 큰 2m 하나 되시니까 손가락은 당연히 기시겠죠.
2: 그래서 이제 가끔 기루네라고.
1: 약간 신성 씨랑 비슷한
0: 되게
1: 스타일.
0: 되게 좋아하시네요.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좋아합니다.
0: 와 네. 형 찾았네요.
1: 썰렁개그 이런 거 굉장히.
0: 형을 받아줄 분을 찾았어요.
2: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신성 씨랑 네. 언제 한번 만나보세요.
2: 아니요
1: 두 분이서
2: 친합니다.
1: 너무
0: 친합니다.
2: 경연
0: 아, 같이
2: 그래요?
0: 나왔어요.
1: 아 그렇구나.
2: 같이 하고.
1: 아 맞아요. 네. 아 맞아 거의 나오셨지. 네.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어. 자 이번에는요 반지분들께서 어,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을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2638님께서 두 분의 어린 시절 꿈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이루네 씨.
2: 저는 트로트 가수요.
1: 아 원래부터
2: 네,
1: 어렸을 때부터.
2: 꼬맹이 때부터.
1: 어,
2: 네.
1: 그럼 그때부터 좀 트로트를 부르면서.
2: 어 저는
1: 누구의 선택, 영향으로
2: 선택지가 없었어요.
1: 어.
2: 집에 테이프가 다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1: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나이 차이가 네. 좀 많이 나다 보니까.
0: 아 지금 전 또 테이프를 또 오해한 게 이 테이프가 아니라 그
2: 박스 테이프.
1: 테이프.
0: 테이프가 아, 아니라 테이프? 노래 듣는 테이프 말한 거죠?
1: 아, 아 맞아요. 하루 씨는 테이프를 몰라요.
0: 아, 아니요. 저도 어릴
1: 알죠?
0: 때는 테이프 시대긴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하루 씨는 어릴 때 꿈이.
0: 저는 대중 가수가 원래부터 목표였어가지고.
1: 두 분 다 가수가 꿈이었네요.
0: 네,
1: 맞습니다. 그 꿈을 이뤘네요.
0: 네. 아, 이뤘습니다.
1: 3219님께서 트로트를 연습하고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적이 있나요? 아, 이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2: 네, 네. 많죠.
1: 그렇죠.
2: 저는 특히나 이제 네. 부모님 관련된 노래
1: 어...
2: 부르면은 한 번, 두 번 이상 못 불러요. 이게 막 혼자
1: 맞아요.
2: 이게 어. 되게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부모님 관련된 노래는 안 하려고 해요.
1: 아, 네. 맞아요. 네. 본인의 그거를 탁 건드리는 네. 노래의 장르가 있죠.
2: 네.
1: 하루 씨는요?
0: 저도 이제 형이랑 비슷해요. 저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1: 네.
0: 연습은 연습대로 하지만 이거를 진지하게 부를 때는 무대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왜냐면 할
1: 맞아요.
0: 수가 없어요.
1: 가사를 생각하면 네. 그냥 울컥울컥 네. 하니까.
0: 제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런 가사에서 나오는 게 크고.
1: 맞아요.
0: 참 위로를 제가 부르면서도 많이 받는 장르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진짜 그 인생이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트로트에는 뭐 울고 웃지 않을 수가 없죠.
0: 맞습니다.
1: 네. 5958님께서 두 분의 개인기가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0: 와, 개인기.
1: 저는 이루네 씨 개인기 굉장히 궁금해요. 뭐 있으세요, 이루네 씨?
2: 어, 네. 아까 그 급조회사 하나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겁나게 잘하는 게 있거든요.
0: 아니 개인기가 형이 엄청 많아요.
2: 그런데
0: 근데 다 비방용으로.
1: 아, 네. 어, 비방이구나. 네.
2: 그래서 아까 이제 급하게 이제 좀 하나 준비한
1: 급하게.
2: 게 있는데.
1: 네.
2: 아, 우리 조항조 선배님.
1: 어, 조항조 선배님.
2: 네, 그 우리
0: 무명전설
2: 그 심사하실 때 좀 짧으니까 자세하게 들어주세요.
1: 네네.
2: 처음에 항상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하세요. 네, 저는
1: 아, 뭐 뭔지 알 것 같아. 어, 뭔지 알아요. 어, 조항조 선배님 오신 거 아니야?
0: 딱 이 한마디.
1: 어, 저는... 맞아요. 네. 어, 다시 한번 봐.
2: 네, 저는
1: 오! 네. 어 비슷해요. 네. 비슷해. 저 하루 씨 어떻게 이걸 견줄만한?
0: 아 이거 쉽지 않네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1: 저는 또
0: MZ답게 가겠습니다. 어, 지드래곤 선배님.
1: 지드래곤을 네. 한다고요?
0: 이 라디오 나오신 지드래곤 선배님 어. 버전으로.
1: 네.
3: 어,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공간에 빛나는 트로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어 대박!
0: 이런 느낌.
2: 잘한다.
1: 어 대박!
0: 네.
1: 어 진짜 똑같은데?
0: 제가 굉장히 아, 또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시고
1: 네,
0: 따라하기도
1: 네.
0: 많이 따라해가지고 목소리 정도는.
1: 아 근데 방금 입 모양도 똑같았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입 모양 보셨어요? 입 모양도 똑같았어. 와 네,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 두 분 뭐 개인기가 뭐 출중하신데요. 이쯤에서 노래 또 듣고 와야죠. 이루네 씨.
2: 네.
1: 라이브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어, 네, 바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루네 씨가, 네네. 이번에는 나침반이라는 노래. 이 노래가요, 서른도 선배님의 노래인데, 이루네라는 이름도 서른도 선배님께서 꿈을 이루라는

하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별명도 많이 붙일 수 있고. 자, 좋습니다. 이루네 씨가 부릅니다. 나침반.

0: 난 서 있네.
1: 씨가 부른 나침반 잘 들었습니다. 양민수님께서 이루네님 노래는 살랑살랑 나비가 날아와서 노래를 부르는 듯하네요. 아 진짜 노래를 너무 가볍게 부르세요.
2: 진짜요. 또 4079님이 라이브 맞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옆에서 항상 듣는 건데 저도 항상 AR 같아요.
1: 노재웅님께서 허이 굿 기대를 버리죠. 이거 약간 노래하실 때 버르시세요? 아, 허이 하는 거.
3: 네.
1: 오 너무 좋아요.
2: 할 말이 좀 많을 텐데 형이 무명전설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1: 허이 하는 거.
2: 허이 화사.
1: 아 뭐가 있구나.
3: 허이짜.
2: 허이짜.
1: 허이짜. 아우 좋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들어볼 건데요. 네 하루 씨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2: 저는 이제 무명설 결승 2차 때 불렀던 100년의 약속 김종환 선배님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바로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진짜 트롯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설레고 함께 걸어갈 길이 기대가 됩니다. 하루씨 앞날 응원하고요. 자 라이브로 듣습니다. 하루의 100년의 약속.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KBS Radio.
7: 하루 씨가 부르는 100년의 약속 라이브로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박이님께서 노래 감동, 비주얼 감동, 목소리 감동. 3008님께서요.
8: 라이브는 감동이고 수다는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나와주세요.
7: 또 나와주세요 진짜.
8: 예, 오고 싶습니다.
7: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9: 일단 개인적으로 네. 은관 선배님 네. 활동하면서 오늘 처음 뵀는데.
7: 그쵸, 저희 처음 봐요.
9: 뵙고 싶었고 불러주셔서 오늘 또 아, 네. 감사합니다.
7: 아, 감사합니다. 자주 네. 나와주세요. 네, 신곡 나올 때마다 나와주세요.
9: 진짜요?
7: 네, 그럼요.
9: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7: 네, 그럼요.
8: 저도 그 예전 오디션 프로에 나오실 때부터 네, 네.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7: 저를 봤었나요?
8: 아니요.
7: 저를 알고 싶... 계신다니까 너무 아, 신기하네.
8: 왜냐면은 그 네. 오디션 프로를 봤기 때문에.
7: 어허, 네, 그러셨구나. 네,
8: 근데 오늘 뵈니까 참 연예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네. 이민지 님께서 하루 오빠, 이른애 오빠 수고하셨어요. 오늘 덕분에 많이 우셨어요. 다음에 또 놀러 와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8: 네.
7: 진짜로 또 놀러 와주셔야 됩니다.
8: 네.
7: 오늘 저희가 수다를 많이 떨다 보니까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끝곡을 원래 듣는데 그냥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네. 또 우리 앞에 팬분들한테도 또 와주셔서 감사도 인사해 주세요.
9: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 네, 사랑해요.
7: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반짝이들이라고 했지만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해주세요. 반짝이들 오늘도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수원과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바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밀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주춤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은 양산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은 금정산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1: 이혼 직전 강태준은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0: 강태준

가만히 길을 걷다 보면 까만색 솜뭉치가 허공에 둥둥 떠다닙니다. 저거 뭐야? 하고 자세히 보면 그제야 꺄악 하고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철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러브버그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주요 활동 시기래요. 어제 그리고 오늘이 절정일 거라고 해요. 이 친구들의 특성이라면 밝은 색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배지처럼 달고 가지 않으시려면 되도록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옷에 붙은 먼지 하나도 잘 보고 떼어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뭐 이렇게 신경 쓸게 많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6월 25일 첫 곡으로 만나봤고요. 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곤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꼭 떠오르죠. 모기 그리고 매미 떠오릅니다. 얘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여름에 아주 새롭게 합류한 친구들입니다. 이름은 참 귀여워 보이는데 아 이거 아주 못 써요. 바로 러브버그. 걷다 보면 아주 느리게 까만 솜 뭉치처럼 날아다니는 게 보이죠. 어우 난 그것도 싫더라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가 절정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밝은 색상 입지 마시고 어두운 계열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러브버그 물 뿌리면 떨어진다 했는데 진짜 그렇다면서요. 물을 뿌려서 이 씻어내는 거 그거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비 오는 날도 날아다니는 거 보고 그것도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걔네들 어찌 없애는 게 좋을지 오경희님 주셨습니다. 진공청소기가 가장 빠르지 않아요?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충망, 뭐 문 닫는 거 꼼꼼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환한 옷, 밝은 옷보다는 붉은 빛, 밝은 빛보다는 좀 어두운 계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러브버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냄새도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4850님. 작년에는 못 봤는데 3, 4일 전부터 저희 동네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싫어 싫어. 익추이라고는 하는데 보이는 게 좀 그쵸? 혐오스럽죠 그쵸? 아 이번 여름 잘 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우리 잘 나야 돼요. 그리고 박상우님 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개체수가 줄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다행이네. 그 주차장에 차 세우고 운전석 의자 높여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우 좋네요. 낭만 있고. 근데 차 유리에 딱 붙어있는 러브버그. 하늘 보려다가 벌레 사랑 구경만 실컷 하는 중입니다. 2시간 콩디 보이스 집중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게요 하셨습니다. 6765님도 이렇게 입장해 주시고 문자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765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우리 오경희님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박상우님은 다음 기회에 어때요?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요. 또 많은 뭐 매일 찾아가는 시간이죠. 본다방 그리고 뮤직 매직 일부에서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어디서 뭐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좋습니다. 저에게 문자 폭탄을 내려주시면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전우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

0: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언니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 저만 추운 건가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4850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몸이 좀 추워요? 춥게 느껴지나 봐요. 오늘 바람이 좀 있어서 더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대가 그래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분입니다. 6035님. 아이고 2등했어. 1등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했는데 2등하셨어. 이번에 라라랜드 정말 최고. 맛깔나는 진행에 극찬 늘 함께합니다. 아유 몇 년씩 하신 분들 방송 보면 다들 정말 최고의 진행을 뽐내고 계시죠. 6035님 문자 감사합니다. 부산인데요. 계속 흐립니다. 소나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3세 우리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4668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콩디 사랑해.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아지는 마음이 열리는 그런 말이에요. 오랜만에 문자입니다. 오늘은 김해입니다. 날씨 후덥지근합니다. 저녁에는 썰렁하고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날씨라고 하시면서 1960님 보내주셨어요. 짜증보다 화나는 일보다 부자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853님 안녕하세요. 콩디 3일째 출첵하며 적응 중입니다. 수줍게 인사를 해봅니다. 아 그래요? 3일 됐어요? 우리 5853님 제가 우선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고요. 적응하시다가 조금 불편한 거 있으시면 문자를 해주세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안도록 하겠습니다. 6696님 콩디 저도 왔습니다. 왔어 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데요. 벌써 차가 밀립니다. 빗방울도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조민주님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92-1번에서 이보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 콩디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1-1번 버스 기사님들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올라타신 승객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0: 민주님도 부자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요 패닉의 UFO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7916님 콩디 뽀너니 안녕하세요. 언니 어젯밤 꿈에 언니가 나왔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했나 봐요. 정말 악몽은 아니었겠죠? 왜 꿈을 꿨는지 알아요?

우리 7916님 저한테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시려고 꿈꾸신 거야.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비즈 팔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나왔다면 이 정도는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145님 미용실에 왔습니다. 머리하러 가셨어. 음악 틀어놨길래요. 라라랜드 들을 수 없냐고 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랜드가 뭐예요? 나 이 여자 싫은데 뭐 이러셨던 건 아니시겠죠? 또 한 명 라라 가족 만들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미용실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번호 한번 보내주시면 싸드리겠고, 5145님도 그냥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홍보해 주셨는데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남들 다 해본 눈썹 문신 처음 하러 회사 조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하신다고요? 떨려요. 많이 아플까요? 하셨습니다. 3949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썹 문신 반대파라. 3949님. 조금 여러 번을 하더라도 두 번 터치 말고 한 번 터치하고 그만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3949님이 조금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5944님 텃밭에 살구가 다 익어서 따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린데 땀이 주룩주룩 흐르네요. 그래도 라라랜드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 직업인 분들이 들으시면 이번 뭐야? 이러면서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그냥 개인적인 저 원래 이런 얘기 이런 생각까지 잘 안 하는 아이인데 안 하는 여잔데 좀 많이 약해졌네요 제가. 약해진 것 같아 나.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의견 일 뿐입니다. 우리 눈썹 문신 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564님 안녕하세요. 늘 애청하며 행복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즘 대상포진에 걸려 고생 중입니다. 이거 되게 아프다고 하던데. 남편과 대전 가는 길에 라라랜드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건강 잘 챙겨요 콩디 하시면서 6564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지금 차 안에서 라라랜드를 듣고 계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햇살 좋은 날 친구가 유기견 보호소 봉사 가자고 하길래 냉큼 따라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강아지들이 어찌나 순하고 이쁘던지 다음에 또 가려고 합니다. 저 이불 진짜 한 꽤나 크죠? 가로 세로 한 1m 정도 이렇게 이불 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강아지들 참 좀 푹신하고 청결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근무하며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시원섭섭합니다. 예쁜 뽀니언니 목소리 들으며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종종 찾아올게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8519님이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오늘 커피타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오늘 사연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거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문자 계속해서 받겠다는 뜻입니다. 황만웅님 만나서 반갑고요. 박복경님 오셨습니다. 우리 창은홍님 이 별스타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차은홍님도 찾아와 주셨고 구문서님은 4시부터 6시까지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쉬운 오후입니다. 김채연님, 정영자님, 신유숙님, 홍정환님, 송우진님, 김정희님.

고애경님 예쁘고 따뜻한 콩디라고 보내주셨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복 받고 싶어요. 노재홍님, 두건은 콩디가 1인지 아닐까요? 하시면서 또 찾아와 주셨고, 최성만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김선아님, 그리고 한지원님도 오셨고, 아, 다 외쳐드리다 보면 저 노래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15B의 단발머리, 그리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이렇게 두 곡이에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이 노래입니다. 이소라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오늘처럼 날씨도 우중충하고 마음도 꾸물대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뮤직 매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노래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청

과 그리고 신청곡과 사연 마음껏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소라의 신청곡,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너도 마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 풀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백용기님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합니다. 요즘 핫한 노래예요. 이 노래에 푹 빠져 계시다고요. 콩디 네가 그냥 좋아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가 좋아.

0: 그래서 좋아.
1: 네. 뮤직 매직 오늘 사연과 신청곡 주제 없이 받고 있습니다. 2133님, 콩디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엄마표 떡볶이 먹고 싶어 하며 저녁에 집에 오신대요. 딸, 너는 좋겠다. 말만 하면 뚝딱 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2133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진짜 따님은 좋으시겠다.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 그냥 뚝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효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1052님, 오늘요, 30여 년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선배님의 퇴임 회식이 있습니다. 별도 퇴임식 없이 조촐하게 회식할 예정입니다. 시원하다! 라는 선배님 말씀에서 서운함이 묻어나네요. 새로운 출발 축하합니다. 서부원 선배님, 저희 본도 새로운 출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맞네요. 권혁화님, 언니 오늘 축구하는 시간에 저는 청소하느라 응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기분이 꿀꿀했어요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아무거나 부탁해요 하시면서 우리 권혁환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조양숙님, 축구 보셨어요? 아, 나 진짜 하셨고, 복경님, 축구 얘기 오늘은 하지 마요 본디 콩디.

하시면서 우리 복경님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안 하고 싶다. 아우, 얼마나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했는지. 아우, 정말 축구 얘기는 화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언니 저 4시 반 칼 퇴근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차 타자마자 언니 목소리 바로 들으니 최고 최고. 그냥 그렇다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귀엽게 꼬리를 살짝 내려주셨어요. 7662님 너무 귀여워서 그대가 귀여워서 햄버거 치킨 먹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 오늘 지하철 탔는데 민망했습니다. 왜요? 저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분과 같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커플이네 커플. 사람이 많아 옮기지도 못하고 어머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안기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방도 그래도 내가 입은 게 좀 난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 안기영님 보내주셨고 김병수님 콩대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합니다. 차돌 된장찌개가 주 메뉴입니다. 아내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후,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맛있겠다. 여기다가 밥 넣고 지글지글해서 술밥? 술밥처럼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양우성님, 팀장님이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침부터 저기압이라 온종일 불편합니다. 집안일을 회사까지 갖고 오셨다고요? 설마. 팀장님께 얼굴 좀 펴시라고 콩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우성님 얼굴에 주름을 쫙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저 지금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셨다고 01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6개월 동안 목소리만 들으면서 콩디가 웃으면 따라 웃고 울면 따라 울다 처음으로 문자를 남깁니다. 콩디의 밝은 에너지로 응원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1311님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분이 살짝 편집을 했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픈 부위도 어여어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1311님에게도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셨대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9: 1600-9300 1600-930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카,
1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뭐니 해도
13: 문소연님, 저는 여름하면 콩디가 생각납니다. 구릿빛 피부 때문에. 문소연님 까만 피부 때문에 생각이 난다 하셨고, 전주 대원택시 라라랜드 듣고 계신 39호, 57호, 무슨 오디션, 이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온 분들이 달고 있는 그런 이름표 같네요. 39호, 57호, 02호, 30호, 73호 기사님들 파이팅 하시면서 8663님이 보내셨습니다. 저 이번도 파이팅입니다. 늘 안전하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정님, 나이 들어서 피부 가꾸고 하니 머니가 많이 들어. 젊을 때 많이 꾸미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콩디님 라디오 자주 듣는데 댓글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9856님 보내주셨어요. 저 이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홍천으로 노지 캠핑 왔습니다. 오늘 저녁 때 내일 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캠핑 가셨어요? 보슬비가 내리지만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강가 뷰를 즐길 겁니다. 야호! 이후!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임정임님 보내셨습니다.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네요. 7345님, 언니 저 지금 초일 아이들 2시간 수업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쏟았는지 손이 다

달달달달 떨려요. 달달한 캐러멜 10개째 까먹고 있습니다. 빨리 집 가서 밥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사연과 신청곡 모든 다 오케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2부에서도 제가 간간히 또 끼어들기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건모님의 빗속의 여인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치킨버거의 주인공들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은 2부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하익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짧게 정체입니다. 이후로 문학에서 남동까지는 4km 주춤하고요. 인천 방향은 일지 분기점에서 광명터널, 더 지나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양지터널, 또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희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콩디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왕 애청자 박희영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점을 봤는데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뭐야 돈만 썼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글쎄 뒤늦게 사춘기 왔던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아들이 자기 입으로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한 게 없다면서 공부라도 할래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울 뻔했다니까요. 지발로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는 게 이렇게 신기할 일일까요? 정신 차리고 맞겠죠? 희성아, 엄마 큰 거 안 바래. 알지? 턱걸이라도 대학 갈 점수만 받아보자. 그럼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사랑한다, 아들.

0: 너무나 익숙한 그런 가사가 계속해서 귀에 들립니다. 진짜 공부하고 싶네. 공부하고 싶어요. 기말고사도 내일 모레 있을 기말고사도 뭐 치를 내야 치를 수도 없지만 기다려지고. 윤신혜님의 공부합시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라방 우리 박희영님이 꾸며주셨는데 먼저 보이스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우리 희영님이 꽤나 근사한 보이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희영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라방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빵 터졌습니다. 초에 점을 봤는데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죠. 아, 나 돈만 썼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겼어요. 엄마, 나는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을 것 같고 공부라도 할래 엄마 라는 말에 울 뻔하셨다고 합니다. 저 순간 이 얘기 들을 때 아니 이게 이렇게 신기할 일일까? 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일까요?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랑한다 아들 하시면서 굉장히 그래도 현명하게 빨리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바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분 좋겠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이런 기쁜 소식이 고태우님 보내주셨고 정경희님 남자아이들이 결심하면 무섭게 공부해요. 오 잘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리고 안이로님은 엄마 아무것도 안 바라신다면서 대학가의 성적은 대란이요. 아무 대학은 아닐 거잖아요 하시면서 안희로님 보내셨어요. 김주영님은 그때 엄마의 기분 저도 알아요. 얘들아 제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이번엔 또 여러분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궁금증도 해소되고 좋죠. 그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이죠. 봄플리가 왔습니다. 2부에는 늘 찾아갑니다. 열받을 때 듣는 아우 좋다 오늘 주제 열받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듣는 락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들으면 속이 뻥 뚫리는 락사운드 노래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박주스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

0: 크림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주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들으면 좋을 락 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사박주스 쏴드리겠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켰고.

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 팍팍 날려버릴 수 있는 노래 진이의 뭐야 이건 이지요. 0526님 열받을 때는 무조건 이 곡입니다. 임혜정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이가 노래합니다. 뭐야 이건.

문종수님,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제 신청곡이 나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려요. 그래? 1762님은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났는데 락플리라니 너무 좋아요.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듣고파요 하셨습니다.

열받을 때 클라잉넛에 말 달리자 들어야죠.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지겠죠. 임유진님, 화가 날 때는 말이죠, 달려야 합니다. 3287님, 열받을 때 말이죠, 클라잉넛에 말 달리자 아닐까요. 설점식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아휴, 열도 받는데 시원한 노래로 위로나 한번 받아보죠. 클라잉넛에 말 달리자.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진이의 뭐야 이건,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클라잉넛의 말달리자, 오늘 봄풀리 열받을 때 듣는 락풀리로 찾아갔고 이렇게 네 곡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임유진님, 우와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뽀니 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네요. 야를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김철훈님, 서도밴드 리메이크한 매일매일 기다려도 들어보십시오. 끝장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정지숙님, 832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흘러나옵니다. 어우, 락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832번 우리 기사님, 늘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고, 타고 계시는 승객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지각했어요. 어쩔까나 콩디 하시면서 박태권이 보내셨는데, 아유 지각해도 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어디예요. 다음에는 늦지 말기. 9564님 그리고 박미라님도 보내주셨고, 고혜경님, 흐린 날에 락풀리 속이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언니 저도 신청했는데 이름 안 불러줘서 열받았어. 아우 가뜩이나 오늘 아침부터 열받았는데 또 열받겠어. 우리 양설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치료 잘 받고 잘 이겨내고 있죠 우리 설라님. 문자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게 싹 나았습니다. 고래? 2763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곡이 시원하네요. 김정희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시네요. 열받을 땐 서문탁의 3위인고, 스트레스 풀리는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0602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재희님도 3위인곡 신청하셨고, 이용현님은 이승철의 소리쳐, 9896님은 콩디님 유정석의 질풍가도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롤리나이 시원하게 듣고 싶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송혜진님, 김환진님 서문탁의 사슬 듣고 싶다 하셨고, 노경현님은 라젠카 세이브, 화가 날 때 이 노래 들으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려요. 노래로 대신 화를 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라젠카 세이브. 그리고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박완규 씨도 급 보고 싶네요. 8240님 보내주셨어요. 오정세님, 8843님, 1243님, 예전에 TV 모습을 상상하며 4시가 되면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 좋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가. 1243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를 말하는 걸까요? 뭐 anyway. 꽁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봐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대. 아 이원경님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봄풀리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사박주스가 뭐예요? 한다슬님이구나. 사박주스가 수박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서 사박주스가 된 거예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사박주스 오늘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준비했습니다. 저 이번은 어떤가요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다. 아이의 등장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다.
1: 잘 잤다. 엄마 잘 잤어? 근데 우리 엄마 표정이 왜 그렇지? 아빠랑 싸웠어? 왜 싸웠어? 아빠가 또 말 안 이쁘게 했어?
0: 내가 혼내줄게. 기다려봐.
1: 아빠

내가 엄마한테 말 예쁘게 하랬잖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근데 신랑이 나한테 그러면 슬프겠지. 그러니까 아빠도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엄마 안아줘. 안아주면서 미안합니다 해 얼른. 싫어? 그러면 우리 셋이 같이 하니까 엄마 아빠랑 셋이 허그하자. 이리 와. 올해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는 애가 참 둥글둥글하다. 나와 남편의 좋은 점만 쏙쏙 골라서 닮았는지 보고 있으면 신기할 때가 참 많다. 예전에도 그랬다. 초등학생 때 쓰던 태블릿이 고장이 났는데 사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꾸역꾸역 쓰길래 저녁을 먹다가 내가 먼저 물었다. 딸, 인강 듣는데 불편하지 않아? 배터리도 금방 닳고 자꾸 꺼진다며 태블릿 하나 더 사줄까? 진짜? 사주면 나야 좋지. 근데 비싸잖아. 엄마, 그러면 우리 새 거 사지 말고 중고로 한번 내가 알아볼까? 나 어차피 인강 들을 때만 쓸 거니까 새 거 필요 없잖아. 아, 엄마가 알아서 골라줘. 나는 엄마가 주는 거면 다 좋아. 그 말에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던 기억이 난다. 몇 달 전 새 폰이 나왔다면서 그걸 예약까지 해서 구매했던 자신의 철없음을 남편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됐다. 딸, 엄마 여기 있어. 얼른 타. 학원 몇 시지? 엄마가 샌드위치 싸왔으니까 가는 동안 어여어여 먹어. 엄마가 만든 거야? 맛있겠다. 근데 엄마 힘들었겠다. 나 학교 앞에서 파는 토스트 사 먹어도 된다고. 근데 엄마가 해준 게 진짜 맛있기는 하지. 너무 좋긴 하지. 엄마도 한 입 줄까? 엄마 아 해봐. 아이 빨리 아 해봐. 사랑둥이 딸의 애교에 매일 아주

0: 엄마 나 친구랑 인생 네컷 찍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 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아, 나 만 원만 보내주라 엄마. 응? 고마워 엄마, 사랑해.
1: 나의 행복이자 기쁨인 이 작은 아이가 너무 빨리 크지 않기를, 그거 하나 딱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종국님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오늘 어떤가요하고 찰떡이죠. 박지선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랑둥이 딸내미 이름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박정란님, 아이고 세상 이쁘고 착한 딸이네요. 어머니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진님, 아우 정말 착한 딸이네요. 예쁘다 예뻐. 0584님, 사연자 딸이 우리 딸과 비슷하네요.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눈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문자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구하나구하나님, 초중고 삼형제 아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김은주님, 오늘 제 친구가 반찬 투정하는 아빠에게 고등딸이 아빠 주는 대로 먹어 라고 말해줘서 속 시원하다 했는데 역시 딸들이 다 효녀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복덩이를 낳으셨네요. 보물을 잘 키우셨습니다. 이양희님. 4999님은 누구 집 딸인가요? 왜 이렇게 이뻐요? 하셨고 8205님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다 이 딸 때문입니다. 어쩜 저렇게 예쁜 말을 저리 이쁘게 할까요? 하시면서 남의 집 딸이지만 참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87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본누님 거짓말 하셨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사박 주스는 처음에 누님이 수박 주스를 사박 주스라 실수해서 만들어진 주스입니다. 참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알아요 나도. 근데 수박 주스라고 있었다고요 대본에. 근데 저는 머릿속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사박이 나온 거라고. 사박 주스. 그리고 아까도요 이 사연에 보면 그 타블릿 있었죠. 그래서 아 순간 틈이 생겼어요. 그냥 스펠대로 읽으셔서 진짜 이렇게 사연을 쓰셨나 그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틈이 생기고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면서 머리로 막 이렇게 상상하고 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말이랑 이렇게 겹쳐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라고 8777님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도 안다고 이거. 그리고 오늘 박지선님의 따님 윤서진님에게 진짜 너무너무 사랑둥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 친구에게 선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팔찌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또 한땀 이쁜 색깔을 출시해서 이쁘게 따서 기분 좋아지는 색깔로 해서 만들어서 비주 팔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님이 참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준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우리 김승범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뽀니 누니 오늘 보자기를 쓰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임유진님이 바로 해주셨습니다. 뽀니 언니 라방을 처음 보는데요. 이쁜 스카프를 머리에 쓰셨네요. 참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이게 보자기로 보이고 여자들 눈에는 또 스카프 반다나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박상우님 이번에 라라랜드 정말 격려 많이 해주시는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박상우님 그대 엄청 웃기시네요. 우리 박상우님이 제 별명은 추정 60병입니다. 자취방에 놀러온 친구들이 술병이 뒹굴거리는 제 방안을 보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추정 60병. 친구 별명은 백병토론이고요. 문득 라라랜드 청취자들의 별명이 궁금해지네요. 그랬더니 바로 정경희님이 위에 분 사연 읽고 빵 터졌습니다. 크크크 하셨고 저분 왜 이렇게 웃겨요 하는 사연도 보내셨고 7418님 콩대 몇 주째 제대로 쉬지 못해 피곤해서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 오니까요. 잠에 난이 벌어졌습니다. 아, 잠에 난이 벌어졌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요. 진짜 속 터져요 하시면서 7418님 보내주셨습니다. 화를 조금 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릴게요. 근데 딸이 없어요. 저는 시커먼 아들만 있습니다 하시면서 염기우나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243님 생전 처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신과 언니가 소개해줘서 정말 신기하고 얼얼합니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9314님 저 초딩 때 볼륨을 높여 애청자였습니다. 사연 채택돼서 방송국으로 선물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반가워요 언니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0133님 그리고 처음 문자 보내본다고 하셨고 김수빈님 김미정님, 0584님, 문소현님, 김대현님, 신은주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어우, 장문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행복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삼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이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9km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몽탄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는 7km 정체,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잔소리와

딴에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건넨 말이겠지만 사실 그건 과한 참견, 넘치는 오지랖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어떤 한마디보다 때로는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끄덕여주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의 인호진 왔습니다. 차분하게 묵묵히 지켜봐주고 끄덕여주는 거 한번 저도 오늘 2시간 내내 한번 해보렵니다. 제가 사이사이 잔소리가 좀 있죠. 그거 꾹꾹 참고 다 여러분 스테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면서도 저를 또 위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좀 참아보려고 합니다. 잔소리와 충고 차이점을 우리 아이가 정말 명답을 해줬는데 또 다른 명답이 도착했는데요. 싸누님께서 데시벨이 높으면 잔소리, 낮으면 충고.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 아이고 5데시벨이 올라가죠. 예. 근데 요거 낮게 해본다 생각해봐요. 딱 귀에 옆에 와가지고 바짝 와가지고 진아 밥 꼭꼭 씹어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소화 안 되고 지금 애써서 먹은 거 다 헐어. 이러면 완전히 와 더 무서울 것 같아. 더 무서워. 어쨌든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0: 잔소리가 될 수 있고 충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잔소리나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게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뭐 소위 리스펙하고 정말 말대로 잘 들으면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충고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안 그러면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친구한테도 친구들도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 이렇게 그죠? 그 말씀하시네. PSJ8025님 보통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죠. 남편이 자주 하는 조언과 충고가 그래요. 아유, 그래도 저보다 인생 7년 선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통 이 기준을 삼을 때 그렇지,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말씀 들어야겠다. 근데 시대가 변했는걸. 이러면 또 발끈하게 되고 좀.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 그렇다고 남 얘기를 안 듣고 지내자니 또 그래서 아니에요, 여기까지다. 세상 복잡하잖아요, 정말. 넘쳐나는 잔소리, 충고에 넘쳐나는 댓글에 아주 그냥 마음 상하는 일 너무 많고, 그죠? 2730님, 가까운 예로 한참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데 와서 공부해라 좀! 이렇게 혹은 고기 먹을 때 쌈 싸서 방금 입에 넣었는데 아유 상추도 좀 먹어 방금 씻어줬잖아 이럴 때 엄마 이거 다 지금 해주신 거 다 먹고 있어요 그런 게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흘려 넘길 수 있죠 자 좀 충고든 잔소리든 좀 가볍게 유쾌하게 말을 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달려갑니다. 웃을 일 많이 달려갑니다. 자, 오늘 컨디션 어떤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한번 사연 남겨줘 보세요.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바로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네요.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드라이빙 포인트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0929님이 신청하신 시아의 결혼할까요?

아이고, 목요일 저녁만 돼도 좀 살겠다 싶어지죠. 주말과 슬금슬금 가까워지고 있는 기분. 여러분은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스틴들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터. 6445님, 볼일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사돈을 마주쳤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아, 괜찮아요. 예. 거절했는데, 아니, 타세요. 괜찮아요. 아, 요 앞이에요. 하면서 연신 태워다 주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얻어 탔는데요. 너무 어색해서 조용히 스윗 드라이브를 켰어요. 사돈, 우리 이야기 맞아요. 어색하시구나. 지금도 함께 계세요, 혹시? 아, 그러세요? 그럼 두 분 마주 보세요. 양가 부모님 인사. 스틴 여러분 박수 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사회 보고 와가지고, 아유, 제가 잘 해줄 수 있는데. 김혜란님,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루 종일 옷이랑 이불 빨래만 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데, 야, 이 빨래만 하다가 소중한 하루가 다 갔네요. 그쵸, 누수가 갑자기 예고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필 또 바쁠 때 생기니까, 아이고,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이령경님, 딸에게 의사놀이 장난감을 사줬더니 매일 누우래요. 우리 식구 지금 한 줄로 누워가지고 주사랑 수액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운데, 아, 저는 15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아우, 그거 어떻게 해. 대단하다. 지구력, 아이들의 지구력 대단해. 7231님, 호진씨, 여긴 제주시 쪽인데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비가 와서 텃밭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풀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제주와 남부지역은 그래도 비 소식이 계속 있어서 조금 찌뿌둥하셨죠. 그래도 풀 뽑으시면서 제가 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요로 이쁘게 깔아드릴게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드라이빙 포인트 사연에 이어서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들려드렸습니다. 자, 스테인으로 바짝 한번 또 다가가 봅니다. 오, 8627님 좋으시다 지금.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침대에 모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바나나 먹으면서 행복하게 스테인을 듣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키키. 네, 부러워요. 괄호 열고. 물론 내일은 새벽 5시 기상해서 또 출근해야 하지만요. 유유. 괄호 닫고. 난 늦게 일어나도 되지. 예, 이렇게 참 앞날을 몰라요. 진짜 불과 몇 초 사이를 예, 이렇게 업다운이 심해지죠. 아,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아, 8627님은 성격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라 아, 어젯밤에도 미리 좀 그랬어. 걱정이 좀 됐었어. 그랬다고요. 자, 2945님 자격증 시험 공부하려고 회사를 마치고 바로 스터디 카페에 왔습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어찌나 예쁘신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네요. 공부나 하라고 호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공부해! 눈 돌리지 마세요! 고개를 숙입니다. 책을 봅니다. 연필을 듭니다. 밑줄 긋습니다. 동글뱅이 칩니다. 외웁니다. 네. 딴 데 보지 마세요. 아, 정말. 그래요. 유혹을 참고 이겨내야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색해지네. 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예,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릴 텐데요. 주제가 좋습니다. 예. 유인음악 가게 키워드는 파밤 스드인 길보드 차트입니다. 스드인 길보드 차트. 우리 스드인들은 길보드 차트가 뭔지 아실 건데 그래도 이제 요즘 세대 분들은 또 이 뭔 소리야 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90년대 하여튼 2000년대 되기 전까지 그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음악 차트 빌보드 차트에서 이름을 따와서 우리 길보드 차트라고 그 원래 CD나 그 테이프 음원이 아니라 그 녹음해서 예, 저가로 파는 그 리어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길보드 차트라고 거기에서 많이 흘러나오면 오 유행곡이다. 거기를 발돋움해가지고 인기 차트로 입성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뭐 저작권법이 자리 잡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런 길보드 차트 즉 거리에서 많이 들린다 요즘 유행이다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노래가 우리 스드인들의 귀와 발걸음을 사로잡았는지 사연 기다립니다. 단 한 곡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들도 막 네가 좋아 아니 너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 말고도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예,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고혜경님께서 신청하신 이문세의 소녀 그리고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 화난 거 아니에요. 예, 노래 중간에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유인음악가의 키워드가 스틴 길보드 차트였잖아요. 예, 그 은유의 은유. 그러니까 옛날 내 추억 속에 진짜 길보드 차트에서 들었던 변진섭, 뭐 클론 이런 음악들 말고 요즘 만약 길보드 차트가 있다면, 그러니까 2026년 6월 넷째 주에 길보드 차트를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수백 개의 지금 문자가 도착했는데 한 분만, 김혜미님이 요즘 이 곡 엄청 들리더라고요 하면서 보내주시는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이해하셨죠? 기분 안 나쁘시죠? 하실 수 있죠? 화이팅! 네,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들려드릴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아, 6233님이 기분 푸세요 인디. 신비님, 무엇이 잘못됐군. 이현주님, 아 니가 좋아. 그러니까 니가 좋아 같은 노래를 예 불러달라. 아, 예, 아,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말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한 분도 제대로 예예 아이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자, 요즘 거리에서 많이 들리는 그 노래, 네, 스윗드라이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번뜩이는 선곡을 보내주신 분은 오늘의 센스쟁이로 임명하는 거 아시죠? 커피 두 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2113님, 헬스장이 이 노래 나오면 벌떡 일어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4000번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이해했어요. 화사의 굿 굿바이요 하셨어요. 이분이 아까 변진섭이 희망사항 보내주셨던 분이거든요. 태세 전환 좋은데.

오, 소중한 나님.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우리 딸이 답답했는지 도와주네요. 그래, 그래요. 뭐래요? 딸이 강추한 노래입니다. 최애나의 캐치캐치.

1211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유난히 귀에 들어와요. 거리를 걷는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이야.

0: 좋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

0: 세라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길보드 차트 노래 잘 들리는 노래 듣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야구장에서 들은 노래들 같아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도 두산의 안방만이 양이지 응원가 또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팝송의 멜로디를 차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채나의 캐치캐치도 야구장에서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센스쟁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5102님이십니다. REF의 고요 속의 외침을 딱 쓰다가 인디 설명을 다시 듣고 띠로리 했네요. 덕분에 요즘 자주 들리는 미아오의 띠로리가 바로 떠올랐어요. 같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5102님 커피 두 잔 쏴드리고요. 이 노래도 그 잠실에 시구를 오셨다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구장이 트렌디하다. 미아오의 띠로리 들으시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마장에서 월곡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이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가량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조남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7km 어렵습니다. 이후로 팔탄 분기점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

0: 사랑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고생하셨어요. 비비의 범파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1817님께서 아까 퇴근하고 라디오 키자마자 인디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흑! 비비의 범파 신청할게요. 자메이칸 말로 엉덩이라는 뜻인데 진짜 들으면 엉덩이 실룩거리는 휴가철 음악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다. 그렇네요. 이 노래도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와, 범파. 아, 맞아요. 저는 이 단어를 저 대학교 때 초에 그 이대 앞에 보세 옷가게 가서 반소매 티셔츠를 샀는데 거기 이제 그 철자로 막 이렇게 멋있게 써진 티셔츠였어요. 딱 우연히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BUM이 엉덩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가슴에 엉덩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네 이런 생각에 되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범파가 또 이제 영어에서는 또 속어로 그런 뜻이기도 하고 자메이카 말로 엉덩이라는 뜻이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배워가는 게 많은 예,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아유 좋아 유익해. 자 이제 2부 시작되었습니다.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가 이어지겠고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또 얼른 털어버리고 싶은 오늘의 다양한 기억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인디의 허밍을 쓰인 마음 속에 저장. 스비트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트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와우 사발면 쿠폰 사발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위트 바퀴 서밍에 이어서 듣고 온 힌트곡은 주주클럽의 나는 나였습니다. 자, 도착한 문자 볼까요? 김혜라님이 노래는 알겠는데 제목이랑 가수가 빠르게 떠오르지 않네요. 크크 하셨어요. 혜라님 그럴 때는 힌트를 잘뭐 조합해 보세요. 예. 스팀 마음속의 처장. 누군지 알겠어. 근데 힌트곡이 주주클럽의 나는 나야. 그러면 나야 나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도전해 주세요. 네, 오늘은 혜라님 아쉽습니다. 자, 임기인님이 드래곤플라이 사진?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김정현님, 오, 단종님 그룹 나오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오셨으면 예, 정답을 적어주셨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합니다. 멜로디가 똑같은 게 네 번이에요. 예, 잘 들어주세요. 둘, 셋. 오늘 밤 주인

0: 오늘 정답은 101의 나야 나였습니다. 한 줄만 하고 곱하기 4 하면 될 걸 네 번 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101의 나야 나. 오, 피치가 정확한 허밍이네요 하셨습니다. 손영민님 축하드립니다. 가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인디 책임져요. 배고파요. 101 나야나 안 뽑아주면 큰일 나요. 뽑아드렸습니다. 9854님. 네, 위기에서 구출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1의 나야나.
1: 사발면 먹을 사람 나야나 나야나 인디가 뽑을 사람 나야나
0: 이렇게 외쳐주신 6131님. 이야, 정말 이렇게 센스 있는 정답을 딱 보내주시면 흥이 나죠. 제가 신의가 납니다. 아, 그래도 선물은 하나만 보내드리라는 거. 예, 아쉽습니다. 아, 오수진님,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박민서님, 오늘 밤 주인공 인디 맞지? 크크크. 아니에요. 오늘 밤 주인공은요, 여러분이에요. 예,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총 10분께 예, 사발면 쿠폰,
1: 사발쿠!
0: 보내드릴게요. 하, 갑자기 현실 자각 타임이 왔어. 예,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정답 꼭 듣고 옵니다. 101의 나야 나.

스비트바 퀴즈 오늘 정답곡 101의 나야 나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미님, 다음 주에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옆 동네에 온다고 해서 예매하려고 하는데 제 자리가 없어요. 유유,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직관이 쉽지 않군요. 인디는 올해 직관 가보셨나요? 하셨습니다. 아, 야구 열기 인기가 한 3년 전부터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야구장은 다 좌석수를 얼마 안 만들어놨대요. 그냥 너무한 거 아니에요.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뭐 표를 구하더라도 뭐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스윗드라이브 진행하는 이 시간이 야구하는 시간이라 절대 못 가죠. 가더라도 지난번에 한 두 번인가 주말에 오후 2시 경기하고 얼른 뛰어와가지고 막 방송하고 그랬죠. 못 봅니다. 못 봐. 아이고 응원하는 팀이 가깝게 오는데 참 눈물을 머금고 예. TV로 봐야죠. TV. 2841님. 인천 주안에서 근무 끝내고 친구랑 한잔하러 구월동 로데오 거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스윗드라이브 탑승해서 잘 들으면서 오고 있다고 하네요. 친구야,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아, 얼른 달려와가지고 아, 회포를 푸시겠네. 목요일 저녁 딱 친구 만나기 또 좋은 시간이니까요. 임유진님, 인디 첫 사연이에요. 매일 사우나 갈 때 들으면서 가는데 사우나에도 라디오를 틀고 듣고 나온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지? 하다가 라디오라고 하면 오 음악 좋은데요?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홍보지. 자연스럽게 그죠? 대화를 통해서 오 막 나야나 나야나 오 갑자기 오, 음악 소리 어디서 들려요? 아 제가요 틀어놨어요 라디오. 괜찮으시죠? 오 괜찮은데요? 예 땀도 쭉쭉 잘 빠져요. 뭐 무슨 방송이에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106.1이요. 어, 거기 좋네요. DJ가 누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사랑해서 그 스윗소로의 리더 이노진이 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하면서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소금 사우나에 웅성웅성웅성 예,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첫 사연이라고요? 웰컴 선물 드립니다. 임유진님께 커피 한잔 시원하게 쏠게요. 아유, 좋아. 감사해요.

자, 잠시 후에 함께할 오늘의 장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남기고 혹은 털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공감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8281님이 청해 주신 하우스 루즈의 집, 그리고 안송이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503님 인디 속초에 비가 옵니다. 어제 친정에서 캐온 감자로 감자전 만들었어요. 비 오는 날은 역시 감자전이죠. 독박 육아 중에 홀로 냠냠 한입 하면서 오늘도 함께 합니다. 예, 아이고 진짜 이쁜 진짜 노란 색깔의 감자전. 아, 먹기 좋은 크기로 딱 잘 부추셔가지고 간장 양념에 싹 찍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죠. 속초에 비 오는군요. 그러게요. 비 소식 지금 수도권도 좀 어둡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덕분에 또 감자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73님 10살 아들이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가서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첫 대회를 이번 주 토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호진 삼촌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승재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 화이팅! 아이고, 우리 승재가 태권도 시범단이면 보통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와, 그 대회가 국기원에서 열리나요? 강남역 쪽에? 야,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막 할 텐데 그 몸에 익힌 그 동작 그리고 또 각도 딱 맞아야 되고 손권 지르기! 딱딱 하는 모습. 아, 진짜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멋진 1등 해야지. 승재야 1등 지르기. 네. 태권도 사범 같았다. 박진경님 인디 저는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을 하는데요. 오늘 고객님이 친절하게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하셔서 팀장님이랑 센터장님께 칭찬을 받고요. 또 회사 건물에 있는 카페 커피 쿠폰을 3장이나 받았어요. 뿌듯한 하루입니다. 퇴근길에 자랑하고 싶어요. 아, 이제야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 진경님이 얼마나 매일 정말 칭찬받을 그런 상담 응대, 고객 응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고객님이 고객님들도 표현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뭐 또 전화 끊고 설문조사가 바로 이제 또 문자로 도착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받은 혜택, 내가 받은 친절만큼 별표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 성함도 한번 또 클릭해주시고 이래야지 맛이 나죠, 그죠? 진경님, 예, 열심히 살아오시고 항상 친절하신 거 보답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뽀롱뽀롱님, 저는 오늘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을 다녀왔어요. 와, 이제 진짜 내가 엄마구나 싶더라고요. 의젓하게 앉아서 수업 듣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제가 갈 때 울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맛있게 점심 먹었다고 해서 또 한 번 기특했습니다. 아유, 귀여운 우리 강아지가 수업도 잘 받고 그러고 있네. 엄마 갈게 했는데 막 우는 거야. 눈에 선하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랑 이제 비로소 어떤 그 작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데 잘 적응할까 막 얼마나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밥도 잘 먹고 수업도 잘 받는 모습 보니까 한시름 났네요. 더 이뻐해 주시고 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박민서님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 선곡이다 하셨어요. 임현정의 첫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장면 들으시고 최창희님이 어머님들 오시기 전에 선생님들이랑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분명 그 연습에는 엄마랑 헤어질 때 울지 않기도 있었을 텐데요. 마냥 앉아만 있어도 예쁘던 그 시절이 그리운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 그죠. 참 뭐 힘들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엄마들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연습을 했겠죠. 아 정말 예쁜 그 아이들. 그런 생각 하신다면서요. 크지 말아라. 거기서 멈춰라. 빨리 크지 말아라.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귀한 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귀한 분들이시니까 참 이쁜 말들만 많이 나오고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는 어린이집 풍경이었습니다. K3003님 감자전 얘기에 침이 꼴깍꼴깍. 지금 핵감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내일 집에 올 때 마트 들러서 감자 데리고 와서 감자전 해먹고 몇 캔은 포슬포슬하게 쪄서 먹어야지 하셨어요. 예, 3003님의 다짐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막 활기가 막 느껴지네요. 그죠? 3073님 같이 듣고 있던 승재가 너무 놀라고 좋아했어요. 응원 너무 감사드려요 인디 하셨어요. 태권도 시범단 우리 승재 토요일날 잘할 수 있도록 길을 팍팍 불어넣어줄게. 우리 이노진 삼촌이 우리 승재 많이 응원한다. 왜냐하면 삼촌이 해봐서 알거든. 승재같이 태권도 잘하는 친구한테 제가 태권도를 간 첫날 대련을 시키시더라고 우리 사범님께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발차기를 앞차기로 배를 탁 맞고는 무서웠어 삼촌. 왜 첫 술에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근데 참 지금 어른 돼서 태권도를 더 배웠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 승재야 귀에 안 들어오겠지? 부럽단 얘기야 삼촌이. 에이 좋아. 자 이렇게 오늘의 장면 만나봤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고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선물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267님께서 청해주신 김건모와 박광현의 함께 그리고 박진영과 선예의 대낮의 한 이별 준비해놨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생방송 잘 알려주셨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3021님께서 아까 허밍 퀴즈 오답이었던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딱 마지막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편히 잘 들으시고 평안한 저녁 이어가시고 우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서서히 정리되어 가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만 더딘 흐름 남아 있고요. 부산 쪽도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또 판교에서 일산 쪽도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로 각각 4km씩 밀리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일집 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사이로도 짧은 구간 정체에 남아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신월천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것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하죠.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명쾌한 답이죠.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아이의 말이 꼭 다그치고 독촉했던 세상을 꾸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고 해도 모든 게 쉬워지진 않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나이, 처음 겪어보는 상처, 처음 짊어지는 책임, 처음 감당하는 상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느리고 서툽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적당한 시간과 기다려주는 마음이 아닐까요? 천천히 가도 좋다. 기다려줄 수 있다. 나와 타인 모두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카를라 브루니 깨끗쇼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5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작가 김소영의 산문 어린이라는 세계 속에 나오는 일화로 목요일 여는 말 채워봤습니다. 나이가 꽉 찬 어른이어도 뭐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죠. 예, 처음 겪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느리고 서툰 게 뭐 당연한 건데 어른이라는 이유로 자꾸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해집니다. 신발끈 빠르게 묶는 것보다는 단단하게 묶어야죠.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고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당한 시간과 너그러운 마음. 홍지연 씨 말이 맞습니다. 정경화 씨가 아는 게 많을수록 더 힘들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안일호 씨가 오프닝 멘트가 끝나자마자 파주에 폭우가 옵니다. 우째요. 예. 그러게요. 지금 여의도도 그 구름이 잔뜩 내려앉은 게 예,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예, 폭우가 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러닝하며 출첵합니다. 예, 전혜정 씨. 거기는 비가 안 오나 보군요. 자,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예, 생방 보라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케이크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형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엘렌, 예, Dans les yeux d'une fille, 예,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5일 목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영태 씨, 일산 호수공원도 비가 엄청 오네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안희로 씨가 파주 쪽에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박순섭 씨, 용인인데 비가 좀 오려나 했더니 세상에 살짝 간만 보고 안 오네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씨, 광양도 좀 전에 엄청난 소나기 왔다 갔어요. 장원진 씨, 의정부도 좀 있으면 오겠군요. 인천은 몇십 초 오다 하늘이 맑아졌어요. 예, 정경화 씨. 이소형 씨, 시흥 씨는 벌써 비님이 왔다 갔어요. 퇴근 시간 딱 맞춰서요. 네, 김홍관 씨, 부산도 아까 폭우 오던데 지금은 밖을 안 나가서 모르겠네요. 네. 비가 올 때가 됐습니다. 예, 올 때가 됐는데 마치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예, 오늘 경기 보시고 왜 이렇게 구름이 내려앉은 거야?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거야? 0099 쓰시는 분이, 아, 원래도 음주 청취지지만 월드컵 폐에 쇠주 한 병 반 흡입하며 청취 중. 유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예,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7619님, 예, 매일 오후 8시를 책임져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861님, 드림팝 출첵합니다. 감자 포슬포슬 삶으면서 듣고 있어요. 예, 고2 딸 중딩 사춘기, 각자의 스케줄로 라디오 벗삼아 듣는 시간이 많아지네요. 커피 한잔 먹고 싶네요. 네. 드셔야죠. 케이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6890님, 네, 오늘 20년 된 차를 보내고, 사체를, 잠깐만, 사체. 죄송합니다. 새 차를 받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오늘 온전치가 않네요. 새 차를 사체라고.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 사체 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속 막그 추심을 당하는데 제가 막 계속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사체 안 쓰시죠? 예, 이북발공님. 자고 나지 않고 술도 뿌리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시승식하려고 합니다. 와, 얼마나 좋으실까요? 20년, 와, 오래 타셨다. 진짜 저희 왜 그런 단체가 아직도 있나요? 왜그 자동차 왜 20년 타기인가? 10년 타기 왜 운동본부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5331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얼마 전 자연입니다. 성우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사연을 보냈는데, 그 후로 제 사연을 안 읽어주시네요. 그전에는 한동안 보내드리는 사연을 다 읽어주셨답니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다시 들어보니 비교도 안 되게 훨 멋진 목소리입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뭘. 제가 그걸 뭘 또, 제,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저. 왜? 그리고 잊어요, 제가. 그렇게 뭐, 기억력이 막, 월등하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 오해입니다, 오해. 예. 시간을 좀 드렸어요, 5331님한테. 관대한 마음과. 야, 이름이 너무 빛나시는데요, 이분? 예, 성함이 박찬란 씨. 와, 박찬란 씨. 예, 어제 저녁 산책길에 옆 소방서에서 작게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야식 왔습니다. 야식 드세요. 예, 제가 먹는 것도 아닌데 설레고 기뻤어요. 늦은 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소방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우리 도시와 우리 마을이 평온합니다. 아, 가시는 길에. 그 사내 방송을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예. 아, 야식 왔습니다. 야식 드세요. 뭐였을까요? 예, 궁금한데요. 아울시티의 굿타임 신청하셨고요. 애덤 램버트입니다. If I Hate You.

박찬란 씨가 신청하신 Our City Good Time 그리고 아담 램버트 If I Had You 예, 두 곡 들었습니다. 전 18년 탄차 보내고 전기차로 갈아탔어요. 예, 정일범 씨. 오, 와, 그 생각보다 예, 차를 오래 타시네요. 예, 18년, 20년, 예, 10년 타도 요즘은 오래 탔다라고 예, 얘기들 하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은 예, 수리하시고 고쳐서 예, 오래 타시면 좋죠. 예, 지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 홍원 예, 8003님이 화성입니다. 30분 전에 세차했어요. 녹색 창에 비 없었어요. 이 망연자실 이분 진짜. 아, 1977님이 저는 배우 이상우 씨 생각나는 목소리라고 문자 보냈었는데 안 읽어주셨어요. 예. 아, 이상우 씨 그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보내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패스를 했었나 봅니다. 예, 기억엔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김예준 씨가 퇴근길에 가끔 라디오를 듣는데 선곡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우수사원상을 받게 됐는데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라디오에 상연을 보냅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뭘 하셨길래 우수사원상을 받게 되신 겁니까? 예, 상금은요? 상패와 상장만 있으면 저는 그거를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지, 그죠? 예, 뭐 상품권이 있다던가 상금이 있다던가. 아, 뭐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김예준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폰 보내드릴게요. 5335님이 신청하셨어요. 예, 오퍼스 3 It's Fine Day.

허비 엘퍼트 라틴 레이디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트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25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꼬리별님, 여름 되니까 옥수수 하모니카가 너무 당기네요. 초당으로 해야 되나 찰옥수수가 나으려나 너무 고민됩니다. 꿈디 취향이 궁금스합니다. 네. 저는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안 먹습니다. 진짜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에 끼는 것도 좀 그렇고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예,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 수백 가지 되겠죠. 근데 뭐 사람도 취향이 있으니까 저는 옥수수는 잘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냥 초당 한번 찰옥수수 한번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요즘 옥수수 철이구나. 아, 그렇죠. 윤이니 씨, 저 오늘 생일이에요. 잊지 말자 6.25가 제 생일이지만 주변 아무에게도 축하 못 받아서 우울하네요. 꿈디가 축하해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생일 케이크는 좀 자르셨는지 미역국은 드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 김태수 씨, 사무실에서 보라로 보는데 너무 미남이셔서 직원들이 DJ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훈남이신데 자주 보라 방송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자주 해봤자 뭐 월요일밖에 없는데. 이거 참고로 이거 제가 넣은 사연 아니에요. 예, 저희 정일섭 PD가 넣은 사연입니다. 제가 끌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연. 오해하실까봐. 예, 이거 왜 넣으신 거예요, 이거? 박봉기 씨가 바로 보라를 크게 보면 미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멀리서 보면 괜찮은, 예, 이런 실루엣이 있는데, 예, 가까이서 보면 또,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아, 7936님,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창원에서 동네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 운동하려고 하면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 예보는 있었는데 흐리기만 하네요. 오늘도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어요. 예, 7936님. 근데 뭐, 예. 어쩔 수 없죠, 뭐. 아, 예. 노래를 두 곡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현주 씨가 신청하신, Andrew Bird의 Sisyphus, 그리고, 주프로와 No Calls Before Noon.

0: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상식 퀴즈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이것이라 부르죠. 예,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예,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니퍼 로페즈의 엘 아니오를 이것이 되어 회사를 관둔 오빠에 대한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1: 얘야 니 오빠 관둬. 얘야 니 오빠 관둬.
0: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파이어족, 2번 캥거루족, 3번 욜로족. 정답 보내실 거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제니퍼 로페츠의 아니요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파이어족입니다. 예, 파이어족 되고 싶네요. 파이어족.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 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네,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 제이슨 모라즈의 벨라 루나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 1터널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동대구

분기점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 정체고요.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속도 약간 내려갑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흐름 원활하고요. 반대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또 영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번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번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토토 로제나 466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이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 딸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이제 긴 방학 시작이네요. 딸이 계획한 것들 잘 해내길 응원합니다. 뭐 대학마다 종강일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6월 말이죠. 6월 말에. 그러네요. 이제 8월 말까지. 함께 계시는 곳 괜찮죠? 네, 괜찮으시겠죠? 집안일 좀 같이 하세요. 네. 장지민 씨, 오늘도 드림팝 때문에 밤이 달달하고 분위기 있어집니다. 황종현 씨, 음악 선곡은 KBS 같지 않아요. 아, 그럼 어디 같아요? 저희가? 뭐 MBC 같아요? 아니면 CBS 같아요? SBS 같아요? 어디 같아요? 정유섭 PD가 글쎄요. 예. KBS 같지 않나? KBS PD 같진 않아요. 예. M사에 가고 싶었었나? 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오늘 뭐, 예, 꿈디어 천가하는 겁니까? 예, 7127님. 저는 선곡이나 상호님 목소리 때문에 듣기보다는 그냥 이상호님이 너무 웃겨서 듣습니다. 모든 사연에 수용적이지 않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허를 찌르는 듯한 멘트가 너무 웃겨요. 예, 참고로 저는 심리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은 일단은 내담자나 환자가 예, 하는 얘기를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건 다 이렇게 좀 흡수를 해야죠. 예, 공감을 해주고 그게 그래서 저는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 진짜 저를 예, 상담하다가 아마 때릴 수도 있어. 예, DJ니까 뭐 그냥 제가 예, 요즘은 그래도 수용적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요? 예전보다는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예. 그냥 예, 대놓고 7127님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보스턴 어맨다. 예, 들었습니다. 아날로그님, 방학이라 집에 온 아들이랑 아들 친구랑 예, 소주 한잔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20대 아들들이 엄마를 끼워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딱 석잔하고 물러서야 센스짱인 엄마겠죠. 기분 좋은 저녁 드림팝이 살짝 밀리는 타임입니다. 거실에 강제 듣기 라디오 켜놓고 전 방에서 콩 듣방인데요. 건우, 우영, 예, 정욱. 깜짝 놀랐겠다. 지금처럼 우정 영원하길 엄마가 부탁해본다고 전해주세요. 예, 너무 사심인 그리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뭐 다 사심으로 보내시죠, 뭐. 예, 아, 예, 방학이어서 이제 집에 왔군요, 아드님이. 건우, 우영, 정욱 씨. 예, 세 분 우정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윤영선 씨, 오늘로 입대 500일 8월 전역까지 얼마 안 남은 아들 집밥 먹이고 한숨 돌리며 드림밥 듣는 중입니다. 부디 남은 기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기를 바라봅니다. 예, 8월 전역이면은 뭐 아직 멀었네요. 예, 한 2년 같을걸요? 아유, 그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얼마 안 남았을 때가 오히려. 건강하게 예, 군생활 잘하고 전역 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박경자씨 예, 밥 한 그릇 먹고 감자 쪄서 또 먹고 저 배불러서 숨쉬기도 힘드네요. 예, 무식하게 먹은 거죠.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아이, 밥배하고 감자배는 다른 거죠. 예전에 배고픈 시절에 감자랑 밥이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예, 했던 시절도 있는데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감자와 배는 아, 감자와 밥은 8372님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서 퇴근 중입니다. 이어폰 꽂고 조용히 걷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나자리스 Dream On 신청합니다. 이안 헌터의 Old Records Never Die까지 두 곡이에요.

8372님이 신청하신 Nazareth Dream On 그리고 Ian Hunter All the Records Never Die 두 곡이었습니다. 황은영 씨가 꿈대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말 대답하다가 많이 혼나셨을 듯. 뭐 곧 아니요 모범생이었어요 저. 예. 생각보다 발표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한번 이제 걸리면 예. 좀 약간 폭주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 정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였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지금 가면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면 뭐 이런 얘기 뭘 하냐 지금. 예. 이혜경 씨 오늘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늘 라디오 불러 듣다가 가입했어요. 이제 가입됐겠다. 매일 출석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가입 기념으로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이주영 씨, 초삼 아들 받아쓰기는 곧잘 하는데 영어 받아쓰기는 할 때마다 빵점이네요. 예, 영어학원을 보내야 하나 요즘 고민입니다. 지금도 같이 책상에 앉아 아들은 알파벳, 저는 팝 듣고 있네요. 아들 귀에 영어 좀 들어갈까요? 아, 또 같은 질문이시네. 아니요, 안 들어가요. 예, 오히려 영어가 더, 우리말은 받침도 있고요. 굉장히 헷갈려요, 오히려. 영어는, 예, 이렇게 한자 한자 이게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예, 영어 받아쓰기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드립밥도 들으시지만, 네. 제니퍼 원스, Famous Blue Raincoat.

프랭키 발리, Can't Take My Eyes Off You. 988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얼마 전 엄마와의 유럽 여행 중 거리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예요. 여행 도중에 엄마가 다쳐서 응급실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엄마와 함께한 추억은 평생 갈 것 같아요. 어우,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은 그 당시 상황하고 그때 흘렀던 노래는 진짜 막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예, 정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5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백수아 씨, 저 이번에 올 철거 후에 인테리어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뭐가 막 바뀌고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이제 와서 수급이 안 된다고 하고 제 마음에 드는 건 제가 고른 조명 하나뿐입니다. 그냥 튼튼하고 깨끗하게만 되라고 마음을 내려놓지만 계속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꿈들이 분노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유, 날도 더운데. 예, 그 집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군요. 리모델링, 그쵸? 집안.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할 때 이게 저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나중에 또 못해요. 예, 일이 커지니까요. 아, 차선책이라도 어떻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이게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이제 비용도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참 백수아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로 예, 분노를 조금 낮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70님이 즉석떡볶이에 꽂혀서 이틀 연속 먹고 집 가는 길에 듣습니다. 예, 뚱땡이 탈출은 오늘도 실패. 예, 이미 드셨겠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잠실 쪽, 문정동 쪽이요? 예, 잠실 그 너머에 가는데 거기 아마 다른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떡볶이가 1인분에 4,000원인데 진짜 냉면 대접으로 하나를 줘요. 밀떡볶이거든요. 저희 그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딱 떡볶이 맛이 나서 우와 대박. 그리고 만두도 3개에 그 튀김만두 있죠. 3개에 1,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가면은 먹고 오려고 합니다. 아마 아실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약간 국물 떡볶이인데 또 먹고 싶다. 자, 프랭크 시나트라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그리고 넷킹콜 Love is Here to Stay.

프랭크 시나트라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그리고 Nat King Cole Love is Here to Stay 였습니다. 성현숙 씨 깐쪼네를 듣다가 드림팝에서 함께 감상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1964년 산레모 가요제 대상곡 Non Oletta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 도입부가 좀 약간 웅장하잖아요, 나름. 네.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땅.

0: 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마이클 잭슨의 17주기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예, 6708님이 힐더월드. 그리고 7619님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해담이가 머리가 아프다네요. 초등학교 1학년.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괜찮아져요. 역시 힐더월드 신청하셨고요. 오늘 뭐 마이클 잭슨의 노래 또 다른 노래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예,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에 탔다라는 뜻인데요. 중국 역사에 보면요.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같은 배에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힘을 합쳐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죠?

살다 보면 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할 순 없습니다. 가끔은 미운 사람에게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그게 꼭 잘못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당장은 거친 파도를 넘기는 게 우선이고요. 위기를 함께 견디다 보면 어느덧 서로의 편에 서게 될지도 모르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H.O.T의 빛. 6월 25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지내면 제일 좋을 텐데 말이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1부는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과 사연도 계속 기다립니다. 혹시 소개되지 않더라도 다 읽어보고 소중하게 간직해놨다가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026년 거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공감과 응원을 보내드리다 보니 저도 2026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사연 주셨을까요? 0502님, 저는 겁이 많아서 지금까지 운전대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초 무작정 운전면허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필기는 한 번에 통과했지만 기능시험은 네 번이나 떨어졌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했습니다. 와, 다행히 도로주행은 한 번에 합격했네요.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평생 운전대를 안 잡았겠죠? 역시 사람은 마음먹을 때 뭐든 끝을 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운전면허를 땄으니 하반기에는 제가 운전하는 차에 가족들 태우고 여행 가고 싶어요. 올 상반기 의미 있었다. 엄청 큰 의미인데요. 운전면허라는 거 인생에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신 거라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운전자가 되신 걸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조심 또 잘 적응하셔서 이 험한 대한민국의 운전 환경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정님, 전 올해 2월에 충남 천안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도 전학시켰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횟집을 열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지인 횟집에서 카레에 손 베고 기름에 손 데어가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고 두 아이들도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하반기에는 장사 대박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멋진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요. 정말 성공적인 이사네요. 다들 잘 각자의 자리에서 적응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지 못해서 또 삶의 큰 위기와 고난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정님, 이제는 편안하게 천안에서 천안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가오의 시작 들려드립니다.

항상 엔진을 켜둘게.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가호의 시작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함께합니다. 7912님, 40대 중년 남자인데 러닝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상반기를 성적으로 매겨봤는데요. B+ 정도 주고 싶어요. 독서를 통해 일상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중이고 자신감도 뿜뿜 늘려가는 건 플러스인데 사춘기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살짝 아쉽네요. 하지만 저도 사춘기 겪어봤으니 믿고 기다려야겠죠? 사춘기 아이들이 있으시군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사춘기는 또 지나갈 거고요. 그러면 다시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또 러닝 이런 것들 자기 개발에 충실하게 임하고 계신 거 보면 하반기에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3253님, 상반기에 반성할 일도 많지만 올해는 제 자신을 칭찬하는 한 해를 보내기로 해서 잘한 일들 자랑부터 해볼게요. 저 지금 65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작심삼일을 수없이 해본 터라 제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나 요즘 영어 공부하잖아. 여기저기 소문도 다 냈으니까 하반기에는 꾸준히 해보려고요. 대단하시네요. 매일 1시간을 65일 연속으로요?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아니, 할 수 없는 일. 대단하십니다. 자랑하셔도 되고요. 하반기에도 쭉 이어가시면 이제 정말 영어 프리토킹 가능하신 거죠. 기대합니다. CN블루의 고마워요.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이름으로 잔나비 카리나가 함께했습니다.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암 수술 이후 올해 상반기는 내내 항암 치료하며 보냈습니다. 처음엔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건강식도 챙겨주고 운동도 함께 해준 덕에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집안일을 어찌나 잘 도와주는지 가족이 저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몸 관리 더 잘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의지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사람이 또 영양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영양과 사랑을 모두 한 몸에 받고 계시니까 더 건강해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우이님, 정년퇴직 후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복지센터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현수막을 보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한텐 2026년의 큰 사건이자 잘한 일 같아요. 근데 기타반 반장은 괜히 한 것 같아요. 얼떨결에 반장이 되긴 했는데 성격이 조용해서 좀 버거워요. 아무튼 2026년 남은 날들도 기타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재능 기부하는 게 꿈입니다. 야, 열심히시네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면 조용한 성격인데 반장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또 이런 반장이 성실하고 꼼꼼해야 돼가지고 의외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더 필름의 괜찮아 보내드립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먼저 들으신 곡은 더 필름의 괜찮아 였습니다.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놀아봐 함께하고 계세요. 4447님, 나이가 드니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데 5월 고등학교 친구들 4명이 의기투합해서 하와이 여행 갔다 왔어요. 매번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말은 참 많이 했는데 진짜 가게 될지 몰랐어서 꿈만 같네요. 이 기억 가지고 2026년 남은 시간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와이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와, 5월에 진짜 진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468님, 눈도 침침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서 올해부터는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기 실천 중입니다. 애들한테도 맨날 휴대폰 그만 봐라 잔소리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아이들이랑 다 같이 자기 전 밤 10시부터는 다들 휴대폰 내려놓고 간단히 스트레칭하거나 책 읽고 있어요. 근데 적막한 게 좀 그래서 3월부터 라디오 틀고 있는데 이래저래 참 좋네요. 그중에도 밤그대가 우리 식구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유디 언니라고 불러요. 저도 하반기에 밤그대와 쭉 함께 할 거고요. 가을쯤부터는 라디오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뜨개질을 좀 해보려고요. 완성되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듣는 밤그대는 매우 교육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 눈과 귀를 좀 다른 것에 돌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잘 실천하셨네요.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같이 들어요.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영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했고요. 특집은 7월 3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서 이름 확인해주세요.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1부 끝곡입니다. 저는 2부에 올게요.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으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좋은 문장들과 편안한 음악들로 꽉 채운 시간, 오늘의 밑줄 2부에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기계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3: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첸의 최고의 행운. 첸은 2012년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메인보컬로 데뷔했고요. 이 노래는 2014년 방영된 조인성, 공효진 주연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인데요. 작곡은 조영수가, 작사는 지훈과 구지안이 함께했고요. 애틋한 가사 때문에 결혼식 축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03년 개봉한 아담 샌들러, 에밀리 왓슨 주연의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 이 작품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비행 마일리지 경품이 걸려있는 푸딩을 사모으는 게 유일한 낙인 베리가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아침 베리는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풍금을 발견하는 이상한 일을 겪고 바로 다음 날에 뜻하지 않게 신비로운 여인 레나를 만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그럼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랑으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넌 모를 거야.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고단한 세상과 맞서는 이들에게 철학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세바스티앙 스피치의 신은 우리에게 낮잠이

라는 선물을 주었다 중 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연습을 했다. 숨을 천천히 쉰다. 열기가 한풀 꺾인다. 마음이 편해진다. 이제 더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첸의 최고의 행운,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마룬5의 슈가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펀치 드렁크 러브 OST에서 코네이 트위티의 데니, 엘비스 프레슬리의 Are You Lonesome Tonight? 프랭키 에벨론의 Why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윤종신의 애니, 김현철 차은주의 그대니까요, 유열 서영은의 사랑의 찬가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바비킴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한 곳 혼자 무너지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

통화돼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만히 길을 걷다 보면 까만색 손뭉치가 허공에 둥둥 떠다닙니다. 저거 뭐야? 하고 자세히 보면 그제야 꺅 하고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철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러브버그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주요 활동 시기래요. 어제 그리고 오늘이 절정일 거라고 해요. 이 친구들의 특성이라면 밝은 색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배지처럼 달고 가지 않으시려면 되도록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옷에 붙은 먼지 하나도 잘 보고 떼어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뭐 이렇게 신경 쓸게 많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6월 25일 첫 곡으로 만나봤고요. 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곤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꼭 떠오르죠. 모기 그리고 매미 떠오릅니다. 예, 얘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여름에 아주 새롭게 합류한 친구들입니다. 이름은 참 귀여워 보이는데 아 이거 아주 못 써요. 바로 러브버그. 걷다 보면 아주 느리게 까만 솜뭉치처럼 날아다니는 게 보이죠. 어우 난 그것도 싫더라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가 절정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밝은 색상 입지 마시고 어두운 계열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러브버그 물 뿌리면 떨어진다 했는데 어? 진짜 그렇다면서요. 물을 뿌려서 이 씻어내는 거? 그거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비 오는 날도 날아다니는 거 보고 그것도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걔네들 어찌 없애는 게 좋을지 오경희님 주셨습니다. 진공청소기가 가장 빠르지 않아요?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충망 뭐 문 닫는 거 꼼꼼히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환한 옷, 밝은 옷보다는 붉은 빛, 밝은 빛보다는 좀 어두운 계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러브버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냄새도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4850님, 작년에는 못 봤는데 3, 4일 전부터 저희 동네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싫어. 익추이라고는 하는데 보이는 게 좀 그쵸? 혐오스럽죠 그쵸? 아 이번 여름 잘 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우리 잘 나야 돼요. 그리고 박상우님 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개체수가 줄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와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다행이네. 그 주차장에 차 세우고 운전석 의자 높여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우 좋네요. 낭만 있고. 근데 차 유리에 딱 붙어있는 러브버그. 하늘 보려다가 벌레 사랑 구경만 실컷 하는 중입니다. 2시간 콩디 보이스 집중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볼게요 하셨습니다. 6765님도 이렇게 입장해 주시고 문자 잊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765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우리 오경희님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박상우님은 다음 기회에 어때요? 그리고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요. 또 많은 뭐 매일 찾아가는 시간이죠. 본다방 그리고 뮤직 매직 일부에서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어디서 뭐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좋습니다. 저에게 문자 폭탄을 내려주시면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0: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언니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 저만 추운 건가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4850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몸이 좀 추워요? 춥게 느껴지나 봐요. 오늘 바람이 좀 있어서 더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대가 그래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분입니다. 6035님. 아이고 2등했어. 1등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했는데 2등하셨어. 이번에 라라랜드 정말 최고. 맛깔나는 진행에 극찬 늘 함께합니다. 아유 몇 년씩 하신 분들 방송 보면 다들 정말 최고의 진행을 뽐내고 계시죠. 6035님 문자 감사합니다. 부산인데요. 계속 흐립니다. 소나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3세 우리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4668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콩디 사랑해.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아지는 마음이 열리는 그런 말이에요. 오랜만에 문자입니다. 오늘은 김해입니다. 날씨 후덥지근합니다. 저녁에는 썰렁하고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날씨라고 하시면서 1960님 보내주셨어요. 짜증보다 화나는 일보다 부자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853님 안녕하세요. 콩디 3일째 출첵하며 적응 중입니다. 수줍게 인사를 해봅니다. 아 그래요? 3일 됐어요? 우리 5853님 제가 우선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고요. 적응하시다가 조금 불편한 거 있으시면 문자를 해주세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안도록 하겠습니다. 6696님 콩디 저도 왔습니다. 왔어 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데요. 벌써 차가 밀립니다. 빗방울도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조민주님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92-1번에서 이보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 콩디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1-1번 버스 기사님들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올라타

0: 진 승객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민준님도 부자 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요 패닉의 UFO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7916님, 콩디, 뽀너니 안녕하세요. 언니, 어젯밤 꿈에 언니가 나왔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했나 봐요. 정말

악몽은 아니었겠죠? 왜 꿈을 꿨는지 알아요? 우리 7916님? 저한테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시려고 꿈꾸신 거야.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비즈 팔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나왔다면 이 정도는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145님, 미용실에 왔습니다. 머리하러 가셨어. 음악 틀어놨길래요. 라라랜드 들을 수 없냐고 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랜드가 뭐예요? 나 이 여자 싫은데 뭐 이러셨던 건 아니시겠죠? 또 한 명 라라 가족 만들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미용실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번호 한번 보내주시면 싸드리겠고, 5145님도 그냥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홍보해 주셨는데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남들 다 해본 눈썹 문신 처음 하러 회사 조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하신다고요? 떨려요. 많이 아플까요? 하셨습니다. 3949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썹 문신 반대파라. 3949님. 조금 여러 번을 하더라도 두 번 터치 말고 한 번 터치하고 그만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3949님이 조금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5944님, 텃밭에 살구가 다 익어서 따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린데 땀이 주룩주룩 흐르네요. 그래도 라라랜드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 직업인 분들이 들으시면 이번 뭐야? 이러면서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그냥 개인적인 저 원래 이런 얘기 이런 생각까지 잘 안 하는 아이인데 안 하는 여잔데 좀 많이 약해졌네요 제가. 약해진 것 같아 나.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의견 일 뿐입니다. 우리 눈썹 문신 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564님, 안녕하세요. 늘 애청하며 행복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즘 대상포진에 걸려 고생 중입니다. 이거 되게 아프다고 하던데. 남편과 대전 가는 길에 라라랜드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건강 잘 챙겨요, 콩디 하시면서 6564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지금 차 안에서 라라랜드를 듣고 계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햇살 좋은 날 친구가 유기견 보호소 봉사 가자고 하길래 냉큼 따라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강아지들이 어찌나 순하고 이쁘던지 다음에 또 가려고 합니다. 저 이불 진짜 한 꽤나 크죠? 가로 세로 한 1m 정도 이렇게 이불 해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강아지들 참 좀 푹신하고 청결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근무하며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시원섭섭합니다. 예쁜 뽀니언니 목소리 들으며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종종 찾아올게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8519님이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오늘 커피타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오늘 사연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가지런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거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문자 계속해서 받겠다는 뜻입니다. 황만웅님 만나서 반갑고요. 박복경님 오셨습니다. 우리 창은홍님 이 별스타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차은홍님도 찾아와 주셨고 구문서님은 4시부터 6시까지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쉬운 오후입니다. 김채연님, 정영자님.

신유숙님, 홍정아님, 송우진님, 김정희님, 고애경님 예쁘고 따뜻한 콩디라고 보내주셨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복받고 싶어요. 노재홍님, 두건은 콩디가 1인지 아닐까요? 하시면서 또 찾아와 주셨고, 최성만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김선아님, 그리고 한지원님도 오셨고, 아, 다 외쳐드리다 보면 저 노래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15B의 단발머리, 그리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이렇게 두 곡이에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이 노래입니다. 이소라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오늘처럼 날씨도 우중충하고 마음도 꾸물대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뮤직 매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노래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청과 그리고 신청곡과 사연 마음껏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치킨버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소라의 신청곡,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백용기님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합니다. 요즘 핫한 노래예요. 이 노래에 푹 빠져 계시다고요. 콩디 네가 그냥 좋아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가 좋아.

0: 아니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네. 뮤직 매직 오늘 사연과 신청곡 주제 없이 받고 있습니다. 2133님, 콩디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엄마표 떡볶이 먹고 싶어 하며 저녁에 집에 오신대요. 딸, 너는 좋겠다. 말만 하면 뚝딱 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2133님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따님은 좋으시겠다.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 그냥 뚝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효도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1052님, 오늘요, 30여 년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선배님의 퇴임 회식이 있습니다. 별도 퇴임식 없이 조촐하게 회식할 예정입니다. 시원하다라는 선배님 말씀에서 서운함이 묻어나네요. 새로운 출발 축하합니다. 서부원 선배님, 저희 본도 새로운 출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맞네요. 권혁화님, 언니 오늘 축구하는 시간에 저는 청소하느라 응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기분이 꿀꿀했어요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아무거나 부탁해요 하시면서 우리 권혁화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조양숙님, 축구 보셨어요? 나 진짜 하셨고, 복경님,

얘기 오늘은 하지 마요, 본디. 콩디 하시면서 우리 복경님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안 하고 싶다. 아우, 얼마나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했는지. 아우, 정말 축구 얘기는 화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언니 저 4시 반 칼 퇴근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차 타자마자 언니 목소리 바로 들으니 최고 최고 그냥 그렇다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귀엽게 꼬리를 살짝 내려주셨어요. 7662님 너무 귀여워서 그대가 귀여워서 햄버거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 오늘 지하철 탔는데 민망했습니다. 왜요? 저랑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분과 같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커플이네, 커플. 사람이 많아 옮기지도 못하고, 어머.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안기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방도, 그래도 내가 입은 게 좀 난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 안기영님 보내주셨고. 김병수님, 콩디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합니다. 차돌 된장찌개가 주 메뉴입니다. 아내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후,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맛있겠다. 여기다가 밥 넣고 지글지글해서 술밥처럼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양우성님, 팀장님이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침부터 저기압이라 온종일 불편합니다. 집안일을 회사까지 갖고 오셨다고요? 설마. 팀장님께 얼굴 좀 펴시라고 콩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우성님 얼굴에 주름을 쫙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저 지금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IOI의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셨다고 01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6개월 동안 목소리만 들으면서 콩디가 웃으면 따라 웃고 울면 따라 울다 처음으로 문자를 남깁니다. 콩디의 밝은 에너지로 응원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1311님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 이분이 살짝 편집을 했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픈 부위도 어여어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1311님에게도 치킨버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셨대요. IOI의 갑자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뭐니 뭐니 해도
14: 문소연님, 저는 여름하면 콩디가 생각납니다. 구릿빛 피부 때문에. 문소연님, 까만 피부 때문에 생각이 난다 하셨고. 전주 대원택시 라라랜드 듣고 계신 39호, 57호. 무슨 오디션,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온 분들이 달고 있는 그런 이름표 같네요. 39호, 57호, 02호, 30호, 73호 기사님들 파이팅 하시면서 8663님이 보내셨습니다. 저 이번도 파이팅입니다. 늘 안전하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정님, 나이 들어서 피부 갖고 가니 머니가 많이 들어. 젊을 때 많이 꾸미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콩디님 라디오 자주 듣는데 댓글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9856님 보내주셨어요. 저 이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홍천으로 노지 캠핑 왔습니다. 오늘 저녁 때 내일 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캠핑 가셨어요? 보슬비가 내리지만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강가 뷰를 즐길 겁니다. 야호! 유후!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임정임님 보내셨습니다. 행복하시다니. 다행이네요. 7345님, 언니 저 지금 초일 아이들 2시간 수업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쏟았는지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달달한 캐러멜 10개째 까먹고 있습니다. 빨리 집 가서 밥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사연과 신청곡 모든 다 오케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2부에서도 제가 간간히 또 끼어들기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건모님의 빗속의 여인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치킨버거의 주인공들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은 2부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희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콩디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왕 애청자 박희영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점을 봤는데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뭐야 돈만 썼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글쎄 뒤늦게 사춘기 왔던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아들이 자기 입으로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한 게 없다면서 공부라도 할래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울 뻔했다니까요. 지발로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는 게 이렇게 신기할 일일까요? 정신 차린 거 맞겠죠? 희성아, 엄마 큰 거 안 바래. 알지? 턱걸이라도 대학 갈 점수만 받아보자. 그럼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사랑한다, 아들.

0: 너무나 익숙한 그런 가사가 계속해서 귀에 들립니다. 진짜 공부하고 싶네. 공부하고 싶어요. 기말고사도 내일 모레 있을 기말고사도 뭐 치를 내야 치를 수도 없지만 기다려지고. 윤신혜님의 공부합시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의 라방 우리 박희영님이 꾸며주셨는데 먼저 보이스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우리 희영님이 꽤나 근사한 보이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희영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라방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빵 터졌습니다. 초에 점을 봤는데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죠. 아, 나 돈만 썼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겼어요. 엄마, 나는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을 것 같고 공부라도 할래 엄마 라는 말에 울 뻔하셨다고 합니다. 저 순간 이 얘기 들을 때 아니 이게 이렇게 신기할 일일까? 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일까요? 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랑한다 아들 하시면서 굉장히 그래도 현명하게 빨리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바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분 좋겠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이런 기쁜 소식이 고태우님 보내주셨고 정경희님 남자아이들이 결심하면 무섭게 공부해요. 오 잘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리고 안이로님은 엄마 아무것도 안 바라신다면서 대학가의 성적은 대란이요. 아무 대학은 아닐 거잖아요 하시면서 안희로님 보내셨어요. 김주영님은 그때 엄마의 기분 저도 알아요. 얘들아 제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이번엔 또 여러분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궁금증도 해소되고 좋죠. 그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이죠. 봄플리가 왔습니다. 2부에는 늘 찾아갑니다. 열받을 때 듣는 아우 좋다 오늘 주제 열받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듣는 락플리로 정해봤습니다. 들으면 속이 뻥 뚫리는 락사운드 노래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사박주스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주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들으면 좋을 락 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사박주스 쏴드리겠고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켰고

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 팍팍 날려버릴 수 있는 노래 진이의 뭐야 이건이지요. 0526님 열받을 때는 무조건 이 곡입니다. 임혜정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진이가 노래합니다. 뭐야 이건.

문종수님,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제 신청곡이 나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려요. 그래? 1762님은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났는데 락플리라니 너무 좋아요.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듣고파요 하셨습니다.

열받을 때 클라잉넛에 말 날리자 들어야죠.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지겠죠. 임유진님, 화가 날 땐 말이죠, 달려야 합니다. 3287님, 열받을 땐 말이죠, 클라잉넛에 말 날리자 아닐까요. 설점식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아휴, 열도 받는데 시원한 노래로 위로나 한번 받아보죠. 클라잉넛에 말 날리자.

신하위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진이의 뭐야 이건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클라잉넛의 말달리자 오늘 봄풀리 열받을 때 듣는 락풀리로 찾아갔고 이렇게 네 곡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임유진님 우와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보니 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네요. 야를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김철훈님 서도밴드 리메이크한 매일매일 기다려도 들어보십시오. 끝장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정지숙님 832번 버스에서 라라랜드가 흘러나옵니다. 어우 락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832번 우리 기사님 늘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고 타고 계시는 승객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지각했어요. 어쩔까나 콩디 하시면서 박태권님 보내주셨는데 아유 지각해도 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어디예요. 다음에는 늦지 말기. 9564님 그리고 박미라님도 보내주셨고 고혜경님 흐린 날에 락풀리 속이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언니 저도 신청했는데 이름 안 불러줘서 열받았어. 아우 가뜩이나 오늘 아침부터 열받았는데 또 열받겠어. 우리 양설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치료 잘 받고 잘 이겨내고 있죠 우리 설라님. 문자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게 싹 나았습니다. 그래? 2763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곡이 시원하네요. 김정희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시네요. 열받을 땐 서문탁의 3위인고 스트레스 풀리는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0602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재희님도 3위 인곡 신청하셨고 이용현님은 이승철의 소리쳐 9896님은 콩디님 유정석의 질풍가도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롤리나이 시원하게 듣고 싶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송혜진님 김환진님 서문탁의 사슬 듣고 싶다 하셨고 노경현님은 라젠카 세이브 화가 날 때 이 노래 들으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려요. 노래로 대신 화를 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라젠카 세이브. 그리고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박완규 씨도 급 보고 싶네요. 8240님 보내주셨어요. 오정세님, 8843님, 1243님 예전에 TV 모습을 상상하며 4시가 되면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 좋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가. 1243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를 말하는 걸까요? 뭐 anyway.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봐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대. 아 이원경님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봄풀리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사박주스가 뭐예요? 한다슬님이구나. 사박주스가 수박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서 사박주스가 된 거예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사박주스 오늘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준비했습니다. 저 이번은 어떤가요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다. 아이의 등장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다.
1: 잘 잤다. 엄마 잘 잤어? 근데 우리 엄마 표정이 왜 그렇지? 아빠랑 싸웠어? 왜 싸웠어? 아빠가 또 말 안 이쁘게 했어?
2: 내가 혼내줄게. 기다려봐.
1: 아빠, 내가 엄마한테 말 예쁘게 하랬잖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근데 신랑이 나한테 그러면 슬프겠지. 그러니까 아빠도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엄마 안아줘. 안아주면서 미안합니다 해 얼른. 싫어? 그러면 우리 셋이 같이 하니까 엄마 아빠랑 셋이 허그하자. 이리와.
0: 올해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는 애가 참 둥글둥글하다. 나와 남편의 좋은 점만 쏙쏙 골라서 닮았는지 보고 있으면 신기할 때가 참 많다. 예전에도 그랬다. 초등학생 때 쓰던 태블릿이 고장이 났는데 사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꾸역꾸역 쓰길래 저녁을 먹다가 내가 먼저 물었다. 딸, 인강 듣는데 불편하지 않아? 배터리도 금방 닳고 자꾸 꺼진다며 태블릿 하나 더 사줄까? 진짜? 사주면 나야 좋지. 근데 비싸잖아. 엄마, 그러면 우리 새 거 사지 말고 중고로 한번 내가 알아볼까? 나 어차피 인강 들을 때만 쓸 거니까 새 거 필요 없잖아. 아, 엄마가 알아서 골라줘. 나는 엄마가 주는 거면 다 좋아. 그 말에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던 기억이 난다. 몇 달 전 새 폰이 나왔다면서 그걸 예약까지 해서 구매했던 자신의 철없음을 남편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됐다.
1: 딸, 엄마 여기 있어. 얼른 타.
2: 학원 몇 시지? 엄마가 샌드위치 싸왔으니까 가는 동안 어여어여 먹어.
1: 엄마가 만든 거야? 맛있겠다. 근데 엄마 힘들었겠다. 나 학교 앞에서 파는 토스트 사 먹어도 된다고.
2: 근데 엄마가 해준 게 진짜 맛있기는 하지. 너무 좋긴 하지.
1: 엄마도 한 입 줄까? 엄마 아 해봐.
2: 아이 빨리 아 해봐.
0: 사랑둥이 딸의 애교에 매일 아주 살

0: 엄마 나 친구랑 인생 네컷 찍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 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아, 나 만 원만 보내주라 엄마. 응? 고마워 엄마, 사랑해.
1: 나의 행복이자 기쁨인 이 작은 아이가 너무 빨리 크지 않기를, 그거 하나 딱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종국님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오늘 어떤가요하고 찰떡이죠. 박지선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랑둥이 딸내미 이름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박정란님, 아이고 세상 이쁘고 착한 딸이네요. 어머니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진님, 아우 정말 착한 딸이네요. 예쁘다 예뻐. 0584님, 사연자 딸이 우리 딸과 비슷하네요. 그 딸이 이제 결혼합니다. 눈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문자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구하나구하나님, 초중고 삼형제 아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김은주님, 오늘 제 친구가 반찬 투정하는 아빠에게 고등딸이 아빠 주는 대로 먹어 라고 말해줘서 속 시원하다 했는데 역시 딸들이 다 효녀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복덩이를 낳으셨네요. 보물을 잘 키우셨습니다. 이양희님. 4999님은 누구 집 딸인가요? 왜 이렇게 이뻐요? 하셨고 8205님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다 이 딸 때문입니다. 어쩜 저렇게 예쁜 말을 저리 이쁘게 할까요? 하시면서 남의 집 딸이지만 참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87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뽀누님 거짓말 하셨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사박 주스는 처음에 누님이 수박 주스를 사박 주스라 실수해서 만들어진 주스입니다. 참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알아요 나도. 근데 수박 주스라고 있었다고요 대본에. 근데 저는 머릿속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사박이 나온 거라고. 사박 주스. 그리고 아까도요 이 사연에 보면 그 태블릿 있었죠. 그래서 아 순간 틈이 생겼어요. 그냥 스펠대로 읽으셔서 진짜 이렇게 사연을 쓰셨나 그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틈이 생기고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면서 머리로 막 이렇게 상상하고 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말이랑 이렇게 겹쳐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라고 8777님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도 안다고 이거. 그리고 오늘 박지선님의 따님 윤서진님에게 진짜 너무너무 사랑둥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 친구에게 선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팔찌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또 한땀 이쁜 색깔을 초이스해서 이쁘게 따서 기분 좋아지는 색깔로 해서 만들어서 비주 팔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님이 참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준비했습니다.

0: 내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우리 김승범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뽀니 누니 오늘 보자기를 쓰셨네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임유진님이 바로 해주셨습니다. 뽀언니 라방을 처음 보는데요. 이쁜 스카프를 머리에 쓰셨네요. 참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이게 보자기로 보이고 여자들 눈에는 또 스카프 반다나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박상우님 이번에 라라랜드 정말 격려 많이 해주시는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박상우님 그대 엄청 웃기시네요. 우리 박상우님이 제 별명은 추정 60병입니다. 자취방에 놀러온 친구들이 술병이 뒹굴거리는 제 방안을 보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추정 60병. 친구 별명은 백병토론이고요. 문득 라라랜드 청취자들의 별명이 궁금해지네요. 그랬더니 바로 정경희님이 위에 분 사연 읽고 빵 터졌습니다. 크크크 하셨고 저분 왜 이렇게 웃겨요 하는 사연도 보내셨고 7418님 콩대 몇 주째 제대로 쉬지 못해 피곤해서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 오니까요. 잠에 난이 벌어졌습니다. 아, 잠에 난이 벌어졌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요. 진짜 속 터져요 하시면서 7418님 보내주셨습니다. 화를 조금 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릴게요. 근데 딸이 없어요. 저는 시커먼 아들만 있습니다 하시면서 염기우나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243님 생전 처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신과 언니가 소개해줘서 정말 신기하고 얼얼합니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9314님 저 초딩 때 볼륨을 높여 애청자였습니다. 사연 채택돼서 방송국으로 선물도 받으러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너무 반가워요 언니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10133님 그리고 처음 문자 보내본다고 하셨고 김수빈님 김미정님, 0584님, 문소현님, 김대현님, 신은주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어우, 장문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행복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화 버디를 보면 주인공 버디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넌 날 수 없다고 믿어서 날 수 없는 거야.

나는 내가 날 수 있다고 믿어요. I believe I can fly. R. Kelly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믿어줬을까요? 날 수 있을 거라고,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힘을 내는 하루셨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어떤 곡 듣고 싶으실까요? 팝송도 좋고요. 칸손의 샹송,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으로 시작해서 04로 끝나는 그대는 뽀뽀해주시는 아주 귀여운 공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또 RE로 시작해서 A7로 끝나는 그대는 신청곡과 함께 안녕하세요 보미님 또 제작진분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함께 주셨잖아요. 신청곡 바로 지금 들려드릴게요. 아바의 Sleeping Through My Fingers 하고요. 수지 과트로와 크리스 노먼의 듀엣곡 이어드리죠. Stumbling In.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4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이에요. 4인조 R&B 그룹 All for One의 I Swear입니다. 당시 올포원은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이었는데요.

이 노래 한 곡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원곡은 컨트리 가수 존 마이클 몽고메리가 불렀던 곡인데요. 올포어는 이 노래를 자신들만의 부드러운 R&B 스타일과 아름다운 화음으로 재해석해 훨씬 큰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재밌는 건 이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1주 연속 1위를 달리는 바람에 그 여름에 발표된 수많은 신곡들이 정상에 오를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1994년 여름을 대표하는 사랑 노래였다는 뜻이겠죠. 들어볼까요? All for One이 부릅니다. I swear.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올포원의 아이스웨어였습니다. 벌써부터 더위에 지친다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그대는 어떠세요? 여름에는요, 흔히 더위를 먹게 되는 주화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7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몸이 먼저 지쳐버렸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더위에 적응을 하느라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지럽기도 하고요. 머리도 아프고 식은땀도 나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축축 처집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도 특별한 약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물 한 잔 또 충분한 잠,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은 처방이라고 하던데요. 그러고 보면 결국 계절은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천천히 익숙해져야 할 손님인지도 모르겠네요. 로니 멜사바, Any Day Now, 파틀라 클락의 Kiss Me Goodbye, 바비 골즈보로의 허니 듣고 올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들여다볼 가사는 린다 론스타드의 You're No Good입니다.

기분이 좀 낫네요. 이제 우리 끝났으니. 기분이 좀 낫네요. 당신을 잊었으니까. 난 교훈을 얻었고 상처만 남았어요. 이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죠.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난 다정하고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죠. 무릎 꿇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 거예요. 그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그를 탓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말해요. 난 나의 길을 가겠다고. 당신을 잊을 거예요. 난 오늘 떠나니까요.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실까요?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을 쉽게 잊지 못했던 경험 말이에요. 돌이켜보면은 그런 사랑도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팠던 만큼 분명 우리는 더 성장했을 거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해 봤을 테니까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린다 론스타드의 첫 번째 빌보드 1위 곡이죠. You're No Good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끌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왜일까요? 빌리 아일리쉬의 Bad Guy 들으시고요. 5 Seconds of Summer의 Young Blood 이어집니다.

빌리 아일리시아의 Bad Guy, Five Seconds of Summer의 Young Blood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음악 두 곡 준비했어요. 현실을 잠시 벗어나 꿈과 낭만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노래들입니다. 이프의 판타지아, 환상, 상상, 꿈이라는 제목처럼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이고요. 알바노의 로미나 파워의 샤라잔, 샤라잔은 꿈의 낙원, 이상향을 뜻하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이프의 판타지아, 환상, 상상, 꿈 하고요. 알바노의 로미나 파워의 샤라잔 듣고 왔어요. 금요일이 되면 확실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깃드는 거죠. 오늘 하루도 분명 언젠가 돌아봤을 때 좋은 시절의 한 장면이 될 거예요. 스틱스의 The Best of Times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빵 위에 잼과 크림을 바르고 한입 사이즈의 과일까지 가지런히 올려서 근사하게 해먹잖아요. 어차피 먹으면 끝인데 귀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쁜 토스트는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분을 설레게 만들잖아요. 예쁜 그릇 위에 알록달록 잘 차려진 토스트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노릇노릇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정말 토스트 하나, 뭐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어도 예쁘게 꾸며 먹는 분들 계시죠. 뭐 색색깔의 달콤한 잼이 될 수도 있고요. 크림 또는 제철 과일 등등등 다양한 재료로 알록달록 맛있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자고로 음식은 보기 좋아야 네, 맛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음식의 차림새, 비주얼에 신경을 써서 음식을 차려서 먹는 편인데요. 제 주식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를 굉장히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인데 사실 그냥 뭐 이것저것 넣고 뭐 예쁘게 먹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차려 먹어도 되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지만 괜히 막 예쁘게 파슬리도 뿌리고 막 후추도 갈아서 넣고 거기에 잼도 예쁘게 딱 세팅해서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려서 예쁘게 먹으면 왠지 내가 내 스스로를 굉장히 대접해주는 느낌? 비록 재료는 냉장고 속에 냉털을 해서 남는 재료들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예뻐 보이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비싼 샌드위치를 사 먹는 느낌? 느낌만이라도 그렇게 내는 게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만큼은 저는 그런 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방이나 좀 깨끗하게 치우고 주변 정리나 잘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에 저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예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참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뭐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혼자 드실 때 어떻게 차려 먹는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깔끔하게 차려 드시는 거를 한 번쯤은 네,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진짜 많이 좋아져요. 뭐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진 않더라도 간직하고 있다가 아 맞아 이렇게 해먹었었지 하면서 사진첩을 둘러볼 때도 기분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니까 배가 막 고파지는 것 같은데 우리 상쾌한 아침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들, 따뜻한 문자 그리고 신청곡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문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로 가득 알록달록 채워보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0: 땅땅 토너패드 쓱닦고 참
1: 메디힐 토너패드.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파사 굿굿바이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최순우님께서요. 32살 아들이 모기부터 파리 등 벌레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에 모기채로 잡아서 변기에 버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래가지고 연천에서 군 생활은 어찌했나 궁금합니다. 아니 뭐 벌레 싫어하는데 성별, 나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분이신데도 벌레를 잘 잡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특정한 벌레가 아니면 제가 바퀴벌레만 진짜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고 그 외의 벌레들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모기, 뭐 파리 이런 거 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아 근데 저는 뭐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바퀴벌레가 진짜 싫어요. 저 왜 그 바퀴벌레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 살았잖아요. 아 근데 그 필리핀의 산간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 산벌레, 산에서 사는 바퀴벌레, 특히 그 동남아 지역 바퀴벌레가 진짜 커요. 아 제가 새벽부터 바퀴벌레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싫으시죠?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돼서 아 너무 작은 벌레라도 싫더라고요. 네, 바퀴벌레 싫어요. 아마 우리 순우님 아드님께서도 어떤 그 벌레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싫을 수도 있고요. 아 너무 싫네요 진짜. 3953님. 초코우유가 땡겨서 저번에 사뒀던 초코가루를 찾아서 야무지게 타서 마시면서 라디오 틀었어요. 여름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끙끙 앓았는데 먹고 싶은 게 떠오르는 걸 보니 이제 좀 살았나 봐요. 여름 감기 다들 조심하세요. 아, 여름에 걸리는 감기 진짜 너무너무 싫죠. 춥지도 않은데 겨울도 아닌데 왜 감기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근 여름 감기가 잘 걸리기도 걸리고 굉장히 오래가는 느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모두 모두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요즘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데서는 냉방병, 에어컨으로 인한 감기에도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늘 면역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53님께서도 초코 우유 맛있게 드시고 얼른 다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그리고 조정석 아로하.

이클립스 소나기에 이어서 조정석 아로아 띄워드렸습니다. 5279님 며칠 전 퇴근 후에 수영 갔다가 나오는데 달이 떠있는 밤하늘이 예뻐서 한 컷 찍었습니다. 햄디가 하늘 좋아한다 했던 게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이 정말 얼마나 이 로맨틱합니까? 제가 또 하늘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네요. 5279님. 저는 해가 떠있는 그 파란 하늘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밤하늘을 올려다본 기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도심에 살다 보니까 별이 많이 떠있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우리 5279님께서 이렇게 밤하늘을 예쁘게 딱 달이 떠있는 것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비가 오락가락 하는 그 하늘도 참 매력적이고 흐린 하늘도 굉장히 요즘에 구름이 뭉게뭉게 예쁘게 껴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뭐 아침이어도 좋고요. 점심, 저녁에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올려다보시면서 제 생각 한번 더 해주시면 더 좋고요. 3380님께서 얼마 전 교직에서 정년퇴직했어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동네 뒷산 산책하며 방송 청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정년퇴직!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380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출근하시고 또 교직에 계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잖아요. 뭐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지도 궁금합니다. 왠지 그 플랜 안에 계획 안에 저희 상쾌한 아침 듣기도 같이 껴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산책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천천히 일어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쾌한 아침 방송하는 시간에는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함께 드네요. 3380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노래 Alone Again.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와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트와이스의 치얼업입니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샤샤샤 신드롬을 일으켰던 치얼업이 2위를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엑소의 몬스터였습니다. 엑소의 정규 3집 타이틀곡이고요. 엑소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노래 중 하나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엑소 몬스터.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트와이스의 치얼업 1위 엑소몬스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때 정말 트와이스 열풍이 불었어요. 그 샤샤샤 이걸로 산하가 저도 이때 진짜 제가 이제 여자지만 같은 여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질 수 있구나. 사나 영상만 엄청나게 돌려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사나는 진짜 예쁘고 귀엽고 다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정말 한 소절로 말 그대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스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상쾌한 아침도 신드롬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참 이 스타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허위원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쯤은 유언 붐이 와야 되는데 유언 붐이 언젠가 올 때까지 그때 이제 만약에 붐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저점 매수하신 거예요 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만약에 성공하면 이게 또 만약에 놀이가 시작되는 거 만약에 내가 우리 사나 양처럼 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신드롬이 일으키면 이건 다 상쾌한 아침 덕분이다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덕분이다 이렇게 행복한 오늘도 망상을 하면서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 명곡을 오늘 또 같이 듣고 오셨고요. 다음 분께서는 익명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익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익명님이십니다. 사내 비밀 커플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여동생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셔서 너무 난감합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꾸 주말에 약속을 잡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밀 연애 중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소개팅 자리에 나갈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굳이 사내 커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러면 또 코치코치 이렇게 캐물으실 수도 있겠다. 막 어디서 만났는데 누군데 이러면 거짓말 하다가 또 들킬 수도 있고 난감하긴 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소개시켜줄게 라고 했을 때 전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아 제가 최근에 그냥 알아가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랑 좀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남을 소개받는 게 그분한테는 실례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소개를 받기가 불편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 거짓말을 쳤긴 했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아 그래? 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명님께서도 아 저 최근에 좀 이렇게 아직 잘 되진 않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을 한 번 더 하기가 좀 양심에 찔려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밀 연애 중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우 굳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소개팅 자리에 나가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거는 내 여자친구에게도 그 과장님께도 과장님 여동생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잘 얼버무리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아 뭐 누구 만난 사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실 수도 있어요. 강지훈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날씨 때문에 옷차림에 고민이 생겨요. 더워서 반팔 반바지를 입자니 팔다리가 탈것 같고 타는 거 방지하려고 긴팔 긴바지를 입자니 너무 덥네요. 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구. 저도 운동을 이렇게 막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조언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께서 사진을 올리시는 걸 보면은 반팔을 입고 나서 굉장히 얇은 팔토시 같은 거를 막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어때요? 굉장히 그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은 소재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를 한번 구매하셔서 착용을 하시면 살도 안 타는데 긴팔 긴바지를 입는 것보다는 좀덜 덥고 네, 그런 기능성 팔토시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약간 고민 상담소 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고민들 많이 보내주세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런 거또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네요. 네, 사내의 비밀 연애 고민부터 자전거 출퇴근 너무 더워요 하는 고민까지. 네, 감사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무진, 신호등.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드렸습니다. 0843님, 친구들과 골프 라운딩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밝아서 잠이 확 깨네요. 기분이 좋아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 주변에서도 골프 가면서 들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골프는 새벽에 치는 건가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른데 제가 골프를 안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부터 가서 치나 봐요. 아, 날이 더우니까 더워지기 전에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계속. 아, 이게 저는 여름이 참 좋은 것 같은 게 해도 일찍 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상시간도 자동으로 조금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일찍부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상하를 듣는 분들이 더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살짝 좀 슬플 것 같긴 해요. 겨울잠을 또 주무셔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더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모쪼록 골프 잘 치고 오시고요. 친구분들께도 만홍보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김민석이 부른 취중고백.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슬로우 모션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담긴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세요.

번째,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난 괜찮아요.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네, 이처럼 미션 문장만 들어봐도 아, 소소한 행복 맞네 싶으실 거예요. 그쵸? Ebony Lauren, Matthew Ifield, Sebastian Kamai가 함께한 2022년 곡 All That I Need라는 제목입니다. All That I Need. 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네, 이렇게 제목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멜로디 자체, 분위기 자체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Lazy Sunday mornings.

느긋한 일요일 아침마다 hiding under covers 어떤 상태예요? 이불 아래에 숨어서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미션 문장.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해석됩니다.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어요. 좀 강조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는데 stay in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stay 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stay in, 집에 머물다. 예를 들어서 I wanna stay in tonight. 나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어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나는 괜찮아요 라는 뜻으로 I don't mind 뒤에 ing가 오잖아요. staying in with you.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꺼리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play your favorite movie.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틀고 laying right beside me. 내 바로 옆에 누워서요.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이번에도 I don't mind 라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좋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그게 우리 단 둘뿐이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너무 좋죠, 분위기가. And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 작은 노래들은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nd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그렇죠?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이 문장 들으셨나요?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구름이 등장했어요. In the clouds. Have one's head in the clouds 라는 구조가 공상에 빠져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당신은 나를 너무도 기분이 붕 뜨게 해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한다 라는 미션 문장이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네, 친절하게도 우리가 미션 문장을 두 번이나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차근차근. All that I need is your body next to me. 이 곡의 제목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All that I need.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래요? Is your body next to me. 오직 내 곁에 있는 당신뿐. 네, 이처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뿐이다. On rainy days, 비 오는 날에는 just need your company라고 했어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ing. Don't need too much라고 했어요. Don't need too much.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난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I don't need too much.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ing. 뭐만 필요하대요? 그냥 당신의 단순한 사랑만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Don't need too much 대신에 여기에서 I don't ask for much. 이런 문장도 대체 문장으로 떠올려 보시고요. It's everything. 그게 전부죠. 라고 했어요. 당신의 사랑만 필요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 The simple joy of hearing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the simple joy, 단순한 기쁨. Every morning, 매일 아침, I wake to a kiss on my face. 자, 이 부분.

everything.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라고 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내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simple things make us happy인 거죠.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Ebony Lauren, Matthew Ifill, Sebastian Kamai의 All That I Need.

그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기억나시죠? Being with you is enough for me. 이런 문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Being with you,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is enough for me. 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이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분을 들뜨게 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top of the world. 아, 뭐 생각나는 노래도 있으실 거예요. Top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좀 활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0: You make me feel on top of the world. 네,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I don't need too much. 이거였죠? I don't need too much.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 don't ask for much.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좋고 I don't need a lot to be happy. 예, 이처럼 전해도 좋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I don't need too much. I don't need too much. I don't need too much.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동욱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초딩 아들과 매일 러닝하고 있어요. 퇴근 시간 가까이 되면 전화와서 집에 언제 와? 다 와가? 물어본답니다. 아들과 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이 시간도 추억이 되겠죠? 세븐틴 청춘 찬가 신청해요. 그럼요. 우리 동훈님께도 그리고 아드님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겁니다. 저도 아빠랑 어렸을 때 막 같이 농구 연습하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달리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세븐틴 청춘 찬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38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트레저의 보나보나 신청합니다. 출근할 때 항상 듣는 노래예요. 칙칙한 출근 지하철 안에서 햄디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주위만 밝아지고 화사해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감사드려요. 오, 감동이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3816님 앞으로도 더더더 밝게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재찬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내미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사자보이즈의 노래 신청합니다. 벌써부터 진우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 마음을 후벼 파고 있어요. 사자보이즈 소다팝 들려주세요. 아이고, 진우랑 결혼하고 싶다는 우리 딸내미. 벌써부터 얼마나 우리 재찬님의 마음이 속상하시고 서운하실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뭐 미리 경험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소다팝 같이 들으시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사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자보이즈 소다팝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2526님께서요. 여기는 가평 50대 아재입니다. 살이 갑자기 쪄서 왕복 7km 러닝 중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7km면은 금방 빠지실 거예요. 7km 러닝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역시 급진에는 급빠가 최고죠. 갑자기 찐 살은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빼면은 쉽게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닝 파이팅 하시고요. 살 급진 급빠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317님, 회사 헬스장에 6시 도착해서 운동한 지 한 달 됐어요. 응원해주세요. 아, 이분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시네요. 6시 도착이라니, 심지어 회사 헬스장에 운동한 지 한 달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말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317님, 파이팅! 2526님 그리고 5317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와야겠죠. 저희는 라익준 그리고 스위스로의 이노진이 함께 부른 Run Together 듣고 오겠습니다.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아끼면 모된다. 규순 여기야 여기.
1: 일찍 왔네. 지집에 맨날 늦게 오더니 오늘이 왜 일찍 오고 난리야. 구두 샀어? 못 보던 건데.
0: 아 이거 나 옛날에 샀던 건데 아낀다고 잘 안 신었어? 예전에 파리 갔을 때 거금 주고 산 거잖아 이게.
1: 파리 예쁘다.
0: 그치 예쁘지. 이거 오래된 건데 한 두 번 신었나? 상태 봐. 완전 깨끗하지.
1: 왜 그렇게 안 신었어? 그거 발 안 아픈 거? 그거 나는 맨날 신으면 여기 뒤에 반창고 맨날 붙인단 말이야.
0: 아 당연히 아프지. 아니 내가 그래서 밴드까지 붙였는데 너무 아파 이게.
1: 가만히 있어 보자. 너 파리 갔을 때면은 한 3년 넘지 않았어? 근데 그동안 신발 두 번밖에 안 신었다고?
0: 아 그럼 아껴야지 아껴야지. 이거 완전 괜찮아 상태. 두 번밖에 안 신었다니까.
1: 야, 또 진짜 헛과당 아니랄까봐. 괜찮아? 이거 너 갑자기 넘어지고 그러냐?
0: 또 넘어졌어. 너무 아픈데? 뭐야? 내 신발 밑창 떨어졌어.
1: 야, 나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야, 이거 사갔네. 너 너무 안 써가지고.
0: 신발이 사갔다고? 아니, 거짓말. 그럴 리 없잖아. 신발 수선집이. 여기 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아유, 어서 와요. 그 수선하게.
0: 네, 구두 밑창이 떨어져서요. 근데 이거 왜 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2: 아유, 가만히 있어 보자. 아유, 신발 사갔네 이거. 이거 잘 안 신었나 봐요.
0: 아니, 제가 진짜 아끼는 신발이어서요. 신발장에 거의 간직해놨는데 왜 사갔지?
2: 아이고, 신으라고 산 신발을 왜 간직만 해요? 예쁘게 잘 신고 다녀야지.
0: 몰랐어요. 사장님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죠?
2: 아유, 그럼요. 그 밑창만 갈아주면 되니까 내가 잘 고쳐줄게요. 그 쓸데없이 아끼지 말고 예쁜 아가씨 그 예쁘게 잘 신고 다녀요. 알겠죠?
0: 네, 사장님 제 신발 꼭 살려주세요.

0: 샤키라 Try Everything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아끼다 못된다 였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철규 씨는 좀 물건을 아끼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떤 편이에요?
1: 험하게 쓰죠.
0: 험하게 쓰시는군요.
1: 예, 저는 물건 험하게 씁니다.
0: 저도 뭐 비슷합니다.
1: 그러니까 일단 네. 제 수중에 들어온 이상 이미 중고잖아요.
0: 맞죠.
1: 그 저는 약간 그런 건 좀 이해 안 돼요. 신발을 신고 집에 와서 이제 현관에 앉아서 물티슈로 신발을 닦고 말리고 관리해서 거의 저는 그렇게까지는 네.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만 진짜 할 수 있긴 하겠다.
1: 네. 그래서 네. 그 저희 장모님께서 네. 이제 결혼했을 당시에 저한테 아, 그래도 좋은 거 신고 다녀야지 이렇게 해서 선물해 주신 명품 운동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품 운동화예요. 명이 없어졌어요.
0: 그냥 품이고 그냥 물건이군요. 물건.
1: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브랜드인지도 잘 몰라요.
0: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자주 신고 그만큼 이제 선물을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게 많이 신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1: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막 너무 아끼고 아껴서 막 명품백을 하나 사면 네. 모셔놓는 주의. 결혼식이나 뭐 중요한 자리만 그걸 들고 막 이렇게 가는.
0: 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긴 해요.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진짜 뭐 비싼 가방을 샀거나 신발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매일 그것만 신고 다니고 매일 그것만 들고 다녀서 얘네가 진짜 사가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1년밖에 산 지 안 됐는데 꼭 한 10년은 든 것 같아서 이렇게 낡아버리고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1: 근데 제 네.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싼 거를 좀 산다고 하면 제가 좀 망설여요. 근데 선물을 해주면서 네. 아니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면 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0원 꼴인데
0: 그건 맞긴 맞아.
1: 그냥 하루에 300원치 든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발상의 전환이라서
0: 맞아요.
1: 뭐 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0: 너무 아끼는 것도 사실은 그걸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덜 아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저처럼 너무

0: 너무 이제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좀 막 그냥 편하게 쓰다 보면은 그에 따른 좀 낭패를 보는 일도 있긴 있거든요. 아. 제가 얼마나 그냥 편하게 쓰냐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액정 필름을 안 붙이고 케이스를 안 끼고 그냥 생폰으로 다녔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아 뭐 왜냐면 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액정 필름을 우리가 핸드폰에 샀을 때부터 붙이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안 붙인 그 깨끗한 상태를 샀을 때부터 바꾸기 전까지 못 보는 거잖아요.
1: 아.
0: 그게 너무 저는 아까워가지고 안 붙이고 다녔다가 크게 망가진 거예요. 떨어뜨려서. 뒤에 제 핸드폰 뒤에도 깨져서 수리했죠. 앞에도 깨져서 수리했죠. 그 뒤로 붙였습니다. 붙이고 가장 튼튼한 케이스를 끼워놨어요.
1: 근데 그 말은 좀 공감이 네.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살 때도 저희가 색깔을 고르잖아요.
0: 네.
1: 아, 뭐 그레이를 할까 블랙을
0: 그러니까.
1: 할까 색깔을 고르고 케이스를 씌워요.
0: 그러니까요.
1: 그럼 색깔이 의미가 없잖아요.
0: 내 말이요.
1: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깨닫고 나서는 웬만하면 좀 이제 원래 내가 원했던 그 본질 그대로를 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참 그러면 조심이라도 다뤄야 되는데 그 가운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나 이 물건 너무 아껴 이런 게 살면서 많이 없었어가지고.
1: 그래요? 애착 물건 이런 거 없어요?
0: 애착 물건 뭐 맨날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그걸 아끼진 않는 것 같아요.
1: 아...
0: 네. 저는 한 번 쓰면은 무력도 많이 없어서 한 번 사면은 그걸 꾸준히 쭉 쓰고 뭐 차도 벌써 제 차 진짜 많이 지금 긁혔거든요. 제 차가 지금 원래 빨간색 차인데 하얀색이 거의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긁혀가지고 좀 오버했어. 너무 많나? 예. 박찬희 아나운서는 특별히 아끼는 물건 있어요?
1: 저는 아끼다 못해 제발 좀 버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 오.
1: 제가 그 애착 바지가 그 수면용 바지가 있거든요.
0: 아.
1: 아내가 보면서 이거 언제 버리냐고.
0: 아 그런 거 있지.
1: 그 바지에 무릎에 구멍이 지금 세 개가 났어요.
0: 아 그건 좀 별로다.
1: 근데 그게 편한 걸 어떡해요.
0: 아니 그거 좀 비주얼이 좀 그렇잖아요.
1: 아니 집에만 뭐 이렇게 입는 건데 뭐 어때요.
0: 아내가 저는 그걸, 보잖아요.
1: 아, 그걸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그게 입을 때마다 쫙쫙 감기는 걸 어떡해요.
0: 아 근데 그런 거 있어.
1: 아 난 그거 너무 좋아요.
0: 저도 진짜 거적대기 같은 거 있어요.
1: 호박 바지 그거 버리지 말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그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0: 그런 거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요. 애착 뭔가 뭐 애착 바지 애착 잠옷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이런
1: 이불,
0: 거.
1: 이불 그렇죠. 네.
0: 이불 저도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좀 깰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1: 왜요? 뭐 다 얘기해놓고 왜 또 말아요? 뭐 밀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0: 저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이 네, 저를 대한 환상을 아직 가질 수 있게.
1: 진짜 네. 험한 말 할 뻔했네.
0: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요. 저희는 트와이스의 소중한 사랑 듣고 올게요.

0: 트와이스 소중한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석지혜님, 부산에서 청주로 출강가요.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일본어 수업을 하러 갑니다. 매번 일찍 준비를 해야 돼서 기상 알람 못 들을까봐 폰 알람, 탁상시계 알람, 엄마의 모닝콜까지 엄청 신경 써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알람 듣고 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부산에서 청주로 KTX 타고 가시는 거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일본어 완전 전문가신가 봐요. 일본어 수업을 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해야 될 때는 이렇게 지혜님처럼 2중, 3중으로 알람을 대비를 시켜놔야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새벽 출근할 때 정말 알람을 몇 개를 켜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에 팍 일어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편인데 우리 지혜님께서 살짝 내 생각에는 알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에 탁상시계에 엄마의 모닝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지각하지 마시고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상쾌한 아침까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수업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여정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출강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캣츠아이의 터치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이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경북 북동부 산지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일산 부근에서는 1km를 사이에 두고 두 대의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중랑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1: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5: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중에서. 6월 26일 금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전미도의 목소리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면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권주희님, 회원 가입했어요. 우아조는 좋은 노래만 틀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학교 가기 전에 계속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선생님일까? 학생이실까? 모르겠네요. 7035님, 작년 봄쯤 복직하고 1년 지났어요 하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출근 때 잘 듣고 있습니다. 경아님의 목소리와 우아조의 노래가 많은 위로와 힘과 웃음을 주고 있다고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이 마음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과 웃음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이님, 처음 들어왔는데 음악 너무 좋네요. 출근길이 신나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 잘 하시고요. 이면실님, 아침부터 활기찬 목소리로 반겨주는 라디오 음성에 하루를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건강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0: 미래.
1: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굿모닝.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5824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 김인희 여사님 생신입니다. 요즘 병원에 다니시는데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 0038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세요. 현생을 사느라 바쁘지만 오늘만큼은 케이크에

숯불이라도 켜려고요. 7792님, 면접 보러 간다고 사연 보냈는데 당일에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하래요. 축하해 주세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건데 잘할 수 있겠죠? 이현주님, 28일 일요일 남편 생일이에요. 아이들이 다 와서 함께 밥 먹기로 했어요. 한자리에 모이는 게 얼마만인지 설렙니다. 남편, 생일 축하해!

두바지의 I like it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세요. 지우선님, 강남역 가는 1551번 버스 아저씨가 천사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 있은 후 탔는데 사탕 주셔서 울었어요. 좋은 분들 잘 되세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작은 온기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이 마음의 온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우아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772님, 일이 바쁜데 언니 방송 들으며 하니 기분이 좋아요. 저는 샌드위치 만드는 일을 한답니다. 신선한 야채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 만들어서 배달할 생각에 콧노래가 납니다. 하면서 그 만드신 샌드위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뭐 어쩜 이렇게 재료를 아낌없이 넣으셨나요? 토마토, 달걀, 치즈, 햄, 양배추, 양상추 아주 막 그득그득 넣으셔가지고 샌드위치가 납작한 게 아니고 그냥 단면이 동그래요. 원형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게다가 보라색 양배추를 넣으니까 색감이 좀 굉장히 강렬하고 예쁘네요. 제가 눈으로 먼저 먹었습니다. 1772님. 다비의 아침 그리고 윤상의 작은 세상 두 곡 이어드릴게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기차역 플랫폼에서 기차가 언제쯤 오나 기찻길 저쪽을 바라보다 찍은 사진. 땅거미가 지고 서서히 어둠이 깃드는 초저녁. 아직 밝지만 여기저기 등이 환하게 켜진 야외 플랫폼. 이쪽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선로 건너편엔 오가는 사람 몇이 눈에 띈다.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중. 30여 년을 주말 부부로 살아온 나에게는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기차가 언제 도착할까?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내릴까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는 순간이다. 곧 각자의 사연을 지닌 채 기차를 타거나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다소 붐비게 하겠지. 일어났다 앉았다 시간도 확인해가며 곧 기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들리기를, 시끄럽게 들어서는 기차가 눈에 띄길 기다리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정미조의 7번 곡도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006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같이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연도 덧붙여 주셨어요. 애틋하죠, 여러분. 30여 년을 주말 부부로 보내셨으니 노후엔 알콩달콩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7571님이 58살입니다. 26년 근무한 전 직장에서 희망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서류 합격하고 면접 보러 가면 매번 낙방, 이유는 들러리라는 면접관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를 들었네요.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기회 좀 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아, 저는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오디션을 보고 있고요. 뭐 성공생활 초기에는 그냥 오디션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오디션을 보는데 뭐 제가 겪은 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오디션 중에 한번 어떤 오디션에서 내정자가 이미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디션을 보고 나서 보통 그 위에 결재 올릴 때 예비군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에 형태를 띄고 그냥 그 예비군도 같이 녹음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림이 어떤 초안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 채택되어야 해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픽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나머지 그 그림을 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림들도 그려서 한 두세 개 정도 여유를 더 그려가지고 컨펌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 예비 그림 두세 개가 아닌 그게 사람이 나라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저의 몫이긴 한데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면접에서는 나와 인연이 되는 곳이 반드시 있고 그냥 그게 여기가 아닐 뿐이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뭐 혹자는 정신승리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반드시 인연이 되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힘이 드시겠지만 꼭 있을 겁니다. 파이팅이에요. 7571님. 최은주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디바의 조이 그리고 조성모의 다짐. It's 1998. Michael D.R.V. is coming at you.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4824님 새싹입니다 하고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산사는 6학년 8반 농부입니다. 너무 잘 나와도 두 개만 남기고 자르기가 미안합니다. 이것은 참깨입니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참깨 농사를 지으시나 봐요. 지금 그 까만 비닐 위로 참깨 이 싹들이 새싹이 엄청 많이 자랐는데 이 푸릇푸릇하게 잘 자랐는데 아깝네요. 지금 한 두 개 정도의 어떤 가지만 남기고 싹 나머지는 자르셔야 하나 봐요. 그런데 뭐 너무 이게 자랄 때 엉키고 뭐 이러면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주변은 다 자르시나 본데 아깝지만 더 큰 수확을 위해서 약간의 희생을 해야 하나 보죠. 이것이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5367님 대학생 아들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좀 지나 다시 오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갔다네요. 그런가 해서 다시 보내놓으니 얼마 지나서 또 오대요. 교통카드를 안 가져가서 책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울고 싶어요. 이제 성인인데 아직도 준비물 챙겨줘야 하는 걸까요? 그 뒤 핸드폰 카드 챙겨라 말한다요. 울고 싶어야 하는 거는 아드님입니다. 5367님이 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어딘지. 불편해지면 아마 자기가 잘 챙기지 않을까요? 아울시트의 노래 들을게요. Hot Air Balloo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언제나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박선주와 조규찬의 소중한 너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화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는 오포분기점 부근과 다시 현풍분기점 일대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안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일산 부근에서는 1km를 사이에 두고 두 대의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김포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조남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구분길인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 오늘도 제가

0: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SES의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빨리 뛰어간다는 뜻인데요. 운동의 한 방법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달리기는 근육활동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이 운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1번 유산소 운동, 2번 무산소 운동, 3번 정산소 운동.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달리기처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유산소 운동, 2번 무산소 운동, 3번 정산소 운동.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0: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SES의 달리기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달리기처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운동. 오늘의 정답 1번 유산소 운동이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3169님, 16개월 딸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헬스장에 출석 도장 찍던 헬스 매니아였어요.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까지 운동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요. 지금은요, 10kg 넘는 딸 안고 계단 오르기, 한 손으로 유모차 밀고 다른 손으로 장보기, 바닥에 떨어진 과자 줍기 100회 반복, 새벽 5시 기상 후 육아 마라톤이 제 운동 루틴이 됐습니다. 제가 약간 무슨 조교들이 하는 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생활체육인의 어떤 기상이 느껴지네요. 3169님. 8609님이 오, 자자의 버스 안에서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려주세요 하고 오, 라임이 훌륭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두 곡 이어듣죠.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디우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셨습니다. 7254님, 8박 9일에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 좋으셨겠어요. 장시간 비행기 타고 장거리 버스 이동이 힘들었지만 여행은 언제나 설레고 힐링인 것 같아요. 현지 가이드 조형진님과 함께한 울 형제들 그리고 친구님들 덕분에 명품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 스페인에 가우디가 만든 건축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보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전체가 다 완공인 건 아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탑이 완공이 돼서 교황님까지 다녀가셨던데 시기상 아마 그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좀 아주 오래전에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성당 안이 공사를 하느라고 내부에도 막 그 철근 같은 거 막 들어있고 좀 복잡했었는데 야, 영상 안에 이제 그 내부가 싹 정리돼가지고 관광객들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 철근이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그 빛이 들어올 때 막 방해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말끔해진 영상 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치리우사님 아주 즐거운 그리고 좋은 여행 되셨나 봐요. 부럽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 들을게요. 오래된 노래.

가지 컨셉을 잡아 고르고 고른 음악 감상하시죠. 우아한 컴필레이션. 컨셉을 잡아 노래를 듣는 이 시간 교통수단 노래들 쭉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걷기 달리기 편입니다. 교통수단이라기보다 이동수단쯤 되겠죠. 걷고 달리는 노래들 같이 감상할게요. 첫 곡입니다. 우리 사랑이 주춤한 것 같다면서 마음도 복잡하니 좀 걷자고 노래하는 곡. 정인 게리의 좀 걷자.

우아한 컴필레이션 교통수단 노래 걷기 달리기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비 오는 길을 걷고 또 걸어도 표정만은 행복하겠죠? 김태우가 부릅니다. 사랑비.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오늘 컨셉은 교통수단 걷기 달리기 편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걷고 달리자고 말하기 힘들지만요. 기본적인 체력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걷기 달리기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저는 그래도 뚜벅이에요. 걷는다고요. 상상으로나마 신나게 달려보시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든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인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안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안산 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먼저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문학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광명에서 일직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일산 부근 3차로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 삐걱대는 것처럼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늙나보다 한숨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눈이 늙는 것은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을 바라보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제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뜻이구나. 어떤 상황과 마주하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게 인생의 연륜이죠. 한 고비 넘기면 괜찮은 날도 오고 젊은 날의 실패도 나중엔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들다 하면서도 또다시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네요.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